0: 유튜브 subscribe 하지. 당당마 들으시기나 저 직다 추톰 나로다 이제 하마고 있나?
1: 도시발.
0: 직단도 전에 제시시다. 다 먼저 시중 건재신의 수수 충인의 체인의 그 콜력 단다. 콜력 체글이야 주는 체글이야 유해자는 은다양도 주주야 그냥 그 전부도
1: 레슨 레슨 먼저 연구도 슬랑가 갈이야 주단 체육 통도 다 미게 오 최초 통 말 봐라
0: 레슨
1: 레슨
0: 콜력 들으시기나 제시신이야지 레라쇼지 콜력 들으시기나
1: 롤롤 레슨
0: 다 계시 콜력 체글이야 유해는 형은 좋단다 주디 메타 야 먼저 말하기 갑자기 간이야 리제
1: 아니
0: 디디샤 추주야다 근데
1: 내가
0: 제 쇼지를 시작이나
1: 레슨
0: 디네 디디샤기나 먼저 단도지 추기리아 직다 기준제다 디네 기리아 뭐 단도 전에 아 다 인지민지 다 락바르도 뭐 체로 알 먼저 소소 총이 있나 인지민지 뭐 체 겹로 줘야는도
1: 어 레슨 다
0: 근데 우리 뭐 체도 신참나 코 추디바직다 박샤다면서 갑샤다면서 시 주기네 로라 아딩 안좀 뭐 춘주선다 출렉슬맨에 추양 추
1: 룹치제르바
0: 어 루면지 딱고디 어 근데 좀 발럽스 잡샤디라 기네도 숙제 뭐 샤치미나
1: 오스만킬라
0: 안디 발럽디 양추 망부차치는 추다 추길 추 룩베스르지 야마 추 먼저 뭐 총이나
1: 디지털
0: 레슨 디시도 하기는 콜로 캠제 레루달 아니 예 예윤의 모두 치미나 아니 추랍디 디스출리 이제 아니 추주야니 그 전부도
1: 레슨
0: 아 계시 빼차샤는 기는 다 직 추기라 직 다 두슬레바 차시는 인지 로세고도
1: 어 레슨 기라
0: 다 직 도마도 단제리도나 다 디로마서 슬로바제샤는 예윤이 알랑가 갸첨부이나 직 예윤을 모두 전에는 아니 클릭클릭 단단 좋단다 추 디쇼마네 다 모제 응나 좀 말아 옥텐스 쇼마레 디네야 디치다 추발 럽디게 리네 아니야 추티야 니가 참도
1: 추제 안레 세로로
0: 디게야 니가 참부스도 이나
1: 레세 길라 소야 체빈네 다 추톰 링구스라 디제리아 레베스 체빈네 아니 모제 마교 체제 다가라 야랑 살로
0: 레 레브 다
1: 레스 레스
0: 다 키시 타브네 역서로
1: 와
0: 다 디노로니 길라노 다지 모르지 땅제 두두스네 추 또 남도 가부치 어 최대 연가 잡을 수도 섬섬도나 디나로량 디슈도 난조 탄다 모제나로레 탄다 카카고 야기 탄다 네야슈도 기나
1: 어 레세
0: 탄다 디리샤기나 어 디슈르기나 갸게슈네 어 치팅자슈리
1: 나 레세 치팅
0: 치팅디나기나 어 커도커도 디슈
1: 카카야
0: 수수수수 딘데시 로마시 로야 디슈르기나
1: 레세
0: 다 단대 디치딩디 숙세쇼데 디리랑조 아 먼저 담배 거루리아 단다 로마마다 응보 고디도 전에 디스메벨 로마 정식시 정식이야 봐야 지발 어디 가고도 있나 다디 배샤샤는 추길 주도선에 답배샤는 추 랍스 추 주제 로시그리나
1: 어 레세
0: 로당부디 디시면 코란자야 로빵다 정국에
1: 오스방길라
0: 디인짐지 마가나나 아니야 파동지 디치도이나
1: 알로
0: 추주네 양코 로바인지 뭐 수수 마마네
1: 레슬레세 랑고 카세 임바체선 오 누부디 요리르바 간다는데 길라 소야 지주게네 치팅사드르바
0: 오디 양로 로바야디
1: 노 레슬레세
0: 다 디인지 가고도야
1: 로로 레세
0: 드네 나나주 추기리아 직 다음에 버루리아 직다 템쇼디 단단한 수다 진제쇼 말에 나나스타 단데 디르와 조교 감디 정구다 야면 대신 락베게
1: 오스바이클라

0: 탄더니 비징키 추즈 주바다다시
1: 니카르니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이
2: 점종탕 룽칭 대
3: 점종탕 룽칭 대가
2: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수글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때모디 생캔 초보 행계추 녜왕 기비 스스뷰
2: 점종탕 룽칭 대카르
4: 점종탕 룽칭 대가르
5: 자스탄 덴베 센트럴 헨게 공캄상 띵디디 젠낭 푀기 좀바 부차젠 두린 덴진 변조 기점바다 세린 핀조 라기 좀치 겐구 난싱 변조 메마 비춘캉네 비춘낭웨 남타르 차젠 급히웨 미접기 중어 주바 스미 담기르모 시 차와티 푀노르 기표게 농진 기계 주당 튐바라 좀치 원참단자네 양튠 휴기임비 세나 유피슈 센트럴 헨게 Nyantra ki patiyan chukchur yuwe pyo ki tsumbapu durin tenzin pyanchur ni pyo sanay sishun tuyu su mingcha chi la tomchur ngantan kebe pyunshi nyingkong depyun cheka shi cheshik inba. Gapsi durin shi chawe kimtu jelu chikton dunki chukchur loro kuchungbata. Jelu chikton dunki dunchu tungu loro kasha ikchu dan junchung chesu yuxing. Jelu chikton dunki 계주 계지 로로 샵뒤 슈바당 접지 근총 두께 직동 뒤에 계주 계순 로로 공만 채는기 깔린 당자사기 권의 졸로젤 직동 뒤에 계주 캡게르 골표 먹주 땡 당부 급수 공매 깽아 안변 빠중기 작제 제배 굴봉 최도 댄싱 변조 당제바 칭지 제발 장마다 직동 뒤에 급주 고지 로로 Pöytü anpiyan tan pöy sanay sishun ki tenzin bianchu tan jeba laryang nyana chungdu sara korka tan chingri jebar tangwe kurbun ki yugyu jurnay shamdi

0: 춘송토 배유토 젠지체 코르피 먹주 띵이버 죽지지 덴진 변조 공마첸롱키 비진도 치고기 코르피 먹주기 랭긴 용조 렘부 바통소라 유루 탁세제발 띵네 펄라 칠로 치규총어시 도린 덴진 변조기 꾸나 충유 튜네 난지소 시치기시 버리당 기시 통미 민주링기 신인 최종바당 결민남계소 띵네 직변네 칼 롬니르제지 학튼 냥아메론 차상팅 숨시점 십중제바티 줌리사줌기 멍시사진중네 개부모규 척배 댄주 시차와당 냥아기 댄주 리퍼시에바 디시 공파 럽두지배 땀 시차와라소기 개지 줌이다 디민 찹쇼다 예비소 년치 투부 쇼로가
1: 책동 숨겨 축줄 학점 짬난 요징.
0: 샹양 숨다기 자제 릭시 징용 퇴상 유배라이 나겐 시 차와라 소바 만부식 짬난 요경 망치와 터키아도 손에 다제 제규 매부시 급시외 미럽기 중어 주바 숨이 담기 주무시 차와디니 누린 덴진 변조기 지루 책동 개개 좀이 주로 짬바식 힘바텔라 영주 신분 학점 유바다 주시대 로갸학점진 도린 칼륨 미접내급 뉴스 뉴스로 중외 표산의기 상해 봉주다 코르피 먹주를 속배 시튼 튜싱기 로규 세월 그유바마세 투접시부터는 면주 중앙기 표산의 시흉기 즉시 선주다 렉주 중앙 시흉기 표를 주민기 당원을 흉내 작배 절임당 교통소 kengang xindu chiwe lor gyu kyang sèxing gyebar gyu yuwe to. Gepeb gi tuen duwe chir. Panzam sosor nyanga gi lamne durdian cik su jeba sholoka xipge xipju xinyi zam zhe yu jing. Zomba po ni, pyo gi zhazi nyan sum le chang chube to. Mang chui gi zomsu le kyang nyangbu dolin kebar ding. Juji cigi te le benyin dang ngan chui kone manjing la. Melome lendu kone zum ku tobu yang ma yinbar. Kola dadi to, kongwa zhe cha le, gewe yikir tebe nyanjib tang tenba. Sungye du gobe minata, chawa yonchong so jima jixin, ngwe su tongdu nyongwa debu chung yu batini, zum zay kye du pakbe namtar zamchu rintang chewa shikri. Xiamla lenge gi, pyo gi zumba po chalchen durin dianzi bianchu gi zamba tang. Tsirin kunzuwa la gi zumchi gengu nanxin, Pyonchong mima bichun kangne bichun nangwe namtara chakjian, gipsiwe miribki chungwa juba sumi damki rimung xie chawa, pyonor ki pyoge lungchin ki ge juy tang tunbar zumji wenzam dan zhani yang tun shiba ti liu jubshiba ti senro nang. Tine yalam tamjian durjil likbe ne shi diwa uyu kyungun lakang tang. Kechub kyungbu nianju ki densa xiang xiongxiong lakang ki ting namla chunbuita nianje je shugyu chungwar. Kungun lakang ki dolli nianyu tini menda tang chidung so, chunje ri kone jamche gudung ki kochuba so, chakshuita zinje kyang lekba dukjing. Xiongxiong lakang ni chin chakba zamde. Kung ni chongsum chikara, xiong ki shiga tang lakang niku chikchu debu tedu mangxing. Ten namla chuba tang kuti so kyang cher meba wo jiewe namba jian tutu. Tine rimxin chunba na, xiang dijin ribje la calam tungjo zamgi malib besar, labran genzen tunbu tepsu kurbi dang denshum ngu. Kuzib junir tewe chungkor nga je, duba ne, jeshu cimshu so nilin dang sikba da gen sabar zewe dun su di, xiang dijin ribje su dawa xibi cengur pepto. Gunsi yixi ki nima nangte dukar rige kyabda kulu gumbu benchin lupsang benten yixi ki cembi kengur nima chiwe sijin dar barwa miki duzir longsu jeba masi. Jorcha jege gup genwaan tamze kinsi jimbune guyu camshu shuyi da namsa jengmin xingze da xiechu gamze bygyu zewa na byushi to merji tingye ki u. Nira ngoyo changmarra Chorcha kundundu chache la lhudu chi chungna ngay. Mechi gajin jian tingi la tu gie xing ziwe sungi lingmo mangtu nang.

0: 나도 제게라데 다만 부서나 빈조다 공기산다 다시 쳐들라 부야인래
1: 니세
0: 테니 이제 장나 유비 다기 장딘딜라다 더와라 부야인 테니 소나 왕볼라 부야인 이제 왕라라 부야인래
1: 노노
0: 나세게라데 남딘니시 왔다도래 구수라 투자 텐데 남자 남자다다 투바충나 쳔메다래
1: 노노 터제나
0: 那土地，对我那古树难过了，给了给了人家，你古树难过。
1: 你说，土地那是人家过？
0: 土地咋过了？
1: 喏喏。

0: 가져올 가스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뜸받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도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기지. 기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정 롱치 년치 예궁. 대게 롱치 이. 대중 롱치 년치 리고 대게 롱치니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6: 대중 롱치 년치 리고 대게 롱치니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정정처 기린기 지론가제 시베 나슬리젠 티나로르 겐치린 준둘라게 교나마타 벤조 미마 비준칸니 바르도 준비 어렵게 망체 중담 천샤 동키 뜸규 제바티 쇼이 콩글리체 나로르야 자샤와 당부티네 르니키 칸르라세 진다 벼미티리아 심차제 벼미티리아가 카르괴비니리 쿠랑기 러지 메베토니 아니 쳔수치가 유베 마체 즈즈 초월이나 강에 체비니리 모투 진다게 송부능시 코모르기나 경괴나서 쳔수치신 동안 마음베 뒤즈나네즈 칼라서 그난 좀 모투지세난도 진이 쇼바 제무티 쿠츠칸 토용하다 네 진다게 큐베도 당청 시주바나 그 가골미발 제무 단념도 진다게 살규 진다게 첨부와 토마타 아 큐기 콜 그 러시 맛이 첨셔나 시주비 그 테마타도 그남 체베지로 랑케 첨칸도 켄니 소첨기 레르 지직도 부 러시 나보 소첨 심바타 진다게 살기 월송하나 진다티 이 고부중베 그글락시 모네 야부도 지 모두 단자니 첨나 골까지 다가 중부 참나 티린지 체베츠는 점총키 장기 다위겸니 체나 림민주 외라도 체베나 그 참나 슈월 미티 제스나나지 제주체 장기 김들로 그 틸코버니 차가 치대 침부시 중심 특도령의 풍부 류례경의 발큐 퇴용어만을 코버니 세구의 니풍키 칼 Le gado chewa so xintu nyamga we nesu qimu, wengyang kwe duru qimbu, lebu simgi chudi, shenki, tiendu guwa, tangwe lulang. Kimdo songti dagi jungbur guwa gordangdi, kwaba cui kyunkwe so qimsin camyang, di nyebu rengkim ki chemusi, kwa la chungwar digu yinkwe ki lariyang guwa gordonggu, namzi jamusi xiar. Pak dungi cemu jindagi kwa la mebar, tunubkyu, chokantu nyusi, le qingkyu le, pingyur qimbuyong. 시주비 다기 중부 담티 딘발 송지 정이 지부 초칸토 녀월송 표미티 더위 초칸 녀발 침부와 초다 랑키 처도 꾸요꾸요로 응하선에 응하지 지요시 토누 남치기 참수 초칸 녀발 초시 타발리 꾸요칸니 토누 초더 유망부 틴제 유이겨 랑키 딘민조 틴제 텁도불라 시치럽겨신 딩낭도 초리 주불 경배지러 다기 중부 잠도 송화타 라기 티쿠쿠 기토토 군니 큐야 롱쇼 겨부랑 다팀바송 그 세규다 한이 유코노마도 미심바지히 시디 다기 중부니 추고르니베 다샤타 아디마스바 총이 차부시 쇼나야 게르미시 용케마 총외 은지 담니 추고르랑 다 미티 까미추 쇼버토링기 참수 칸다 초가낭토 용디 그 기코르 다섬 체베지르 슈슈도 튼 쇼버 테마티 코르 다월 용니 메바 키 가오 티드부 충고 턴디 코모니 닝가 체마소부 타 니스미베 동예 슬라 메바치라 잠구쇼기 경 큐기 튼도 토제 체마세그도 지주 원경 코니 신키 니도 타 년래기 거두 니동키 류송 용수세도 체메장의 심수체경 카야 렌디 치규 쯔바 체디 포로 뽕부 퓨베 응츠다 쿄르쿄보 쳔간도로 티츠는 니이지켄 게부시 유바 쿠에사르 용하타 쿠 쳔부와 통마타 지시 쳔슈탄지니 쿠 치린네 메용아 지딘 튠주기 차와 지시 루리 디기 피숨차와 용하 쇼지 멸람도 쳔부의 메바 쯔마와라 람초메용 게오 도부진 쿠 지서히 티더부 대화탄 디기 지휴 큐디엘리바타 코오 추달랑기 첩도 등록첸도 타란타추 육해중어 시 우통하쥬 개보니 퇴인치중 참아도발 얌첸친부 텐체치히나 니 쥬지중와 달러 창폴묘시 지쥬바나 다그중부 등록 강충와 지신 쥬비 개보메발 교다 방문이 카마툰비 랜주메발시 교그롱얼퍼치 다그 갸도 교를 남아시 제수체초 지쥬 첨부외 다그장게지 교그코 갸도 중무시 최로 시 악담체 개보송외 슈도 코치부 첨칸토 첨나 틴지기 리도키 차첨기 레자 기켄구 티다르코버 조두니 가외네스캬외 거틸 나기 첨티 다츠짐충기 키란 피브로 송로주니 코베발리바나 다기 중부 초외 넘교타제니 아직 쉬심호 코우탄 긴주짐충월 지다 제슴피
是做没有错的地送位，这么的得不得不送啊他，你从南疆过学了七星读书，又怎么送啊呢？江春天阳顶多听不他，没有我七七多，就个七七，你从玩个这两三辈完全不行呢。是这样，大个准备也连忙前边点。提前说没有等弄出港的军委来催他，人也指望顶住怎么样迷路，那个拖住给。拍戏前边，天马大个军部里热度快为去南头，城地给不得迅速高压偏心，控制他东岸南。南开嘉兴，各级都严厉，所看总的水的摸了快速的冲着前。突然听人送快，一年都拍灭，俺心沉水来了崩。今年头抗战送完了，就是送的哪里样大个全部高高东区出了手，给我天让个全部买吧，给我全部我提，第二遍偷，去了一月，几车班，拍卖的六月，大概偷了半年，可长几天，绝对没性别，明天也不洗手，细菌，给我碰了这位去年相思吧呢，他说全部全部我背吧了，没全部为看到送你快了买吧。大崔拉将给去了村子鱼了，空给去趟松林南国边，去车都空个事儿，用轨路送到。结局，可能拍媒体有句三九年班，这里差么怎么样没成为老多媒班，这么他娘不下下都够。金钟给快通完他自我签到去，大概人都委屈，别不利索，可么你去心都签不穷。结局吧呢，真不会讲可我娘去拉班签不穷。是等住没情况，到我替老婆都看不见天地，给收钱不？明年七五月，大概看到兄弟出门，年过七十天这七八为什么区别？去三年的故事吧，记住给天狼图灭绝，记得。大概中不年，拉班兄弟才能给过了，拉光三档用为热年头切羊，年头没多半，他儿几个扛都给完，绿顶头在这查过切多，俺们去年买那春的草书过完提送完呢。七五用个铁人设计滚个地，他儿几个看呢？可三大舅舅请他接送回。可我呢，让个军部瞧我眼不贴，都不瞧我略没说白，省得给让给看多两年。他怕儿讲，哈里飞，大个长边等局的三姐，土给别开讲堂接的，可不几位给我去给写别等局念不多。即俺就谈着，到了虽然追过别各在我堂吃不起，大个也不那么样，样板菜。个体大概给也给不上不起，给让给虽然你大概没说，天来可为本先把那么给等给修出来吧那么，给让给念都算了，给让给可为你给我看望我性命吧，都一七年时，结局。我也从军错，参爹立丢提灵去。这些我不用唐伯登去参观学茶的人，他天哪的带不赢呢？光给中部提明显给开个青年进步的国考级，让给团委给来个题就讲托没送啊！学长从不讲错，这些我不用唐伯登去提来，俺崔点点就讲给村委拿了一年时，也能落奖一年时，看见天了呀！岁岁岁岁心闯不进他，岁岁岁岁来念他，落奖了呀，心不有改变，团大题。看一下是，前两项目也没太多，那么是最基本能参的，再来也不少。

0: 张切，第二里呀，我只亲自跟了给宋亚切皮呢，日本的隔壁家的兄弟，看着呀宋切皮呀，顶着热送给，跟了给宋亚里呀，日本人眼里呀，两个车把送对，啊你过大江了，仓木了，兄弟拿了里呀，可不接，啊你兄弟差个远点子吧，去了给珍珠，仓木了家土窝里送给。
1: 那其实挺正义不是对呀俺最能救个婆婆的大招日是多哎
0: 切张切你超过月张俺最多去不一年嘞多的怕白么多日本里啊女军接单图买不着
1: 切张顶这穷逼呢困住说呀送给要是切图是吧
0: 日
1: 但一年嘞困住的超过第二次学呀跟真是点点有个是
0: 切张切通到年生男老里啊，日本的兄弟查过去，结果只带十几枚着送给。
1: 前阵都是没得对呢，结果惨到看不许多。一年嘞，看住叔叔刚来订这时间，订了看不给不订什么，然后结果订这月饼那我没白收拾。
0: 前阵去，之前呢，日本可里着呀的一年嘞，养隔壁兄弟，结果请不起，叫我着头没病住。
1: 你大了，咋不是穷？前阵我你个的人人脸要钱了呀！日本隔壁邻居兄弟差不多这日本工资是给吃的。
0: 我是羡慕到我你个前天个邻居羡慕松啊！
1: 日下
0: 人脸有钱，我你个让了给是吃的呀鱼。哦，日本的全国的还真特别。用钱抗议呢？
2: 日本企业经过哈江铁木天呢，昨天十八三港空游客约谈着我约，那位英文突入的团就多，客户讲不谈，也从行感受口味，你对说起来，感受态度出对面前特别强。特别让其旅店的脸色金融图民众为企图，日本企八百万度人民对面如果的。如果人不喜吃，错对了准备观看切度，国人民去吕布规矩的约谈，南川松为女为杨团圆，推崇素站在女士天度，人民松脚区别女为杨团圆日，推以约谈对内，三心吃了就多得比如果的主意。
1: 俺嘞，得去对点正义不是？云丹，
0: 哦，
1: 第一个人旅游前那楼下街，那位警卫突然杀的，看这起了是我的。
0: 哦，俺上个月俺做人就老在搞了呀，跟那个老女友去，那位警卫突然杀的，说是突然送把钥匙过来送给。
1: 俺嘞，那起对点正义不是？那提人呀，日本的凶过的，差不应该跟真的来好看说。
0: 这张钱。我一个弟兄真的年头怎么，他去对邱大的这买不起，你对上下的感谢高的队长，或者叔叔呀、送给亲爱姐姐，他们对如果的穷不着日的话，
1: 日下，他去对差不多也穷真的嘞，我那呀，六月给突然追了呀，穷到顶这穷不起日的话，
0: 切张切，等到让给如果一个啥的苦牛预备。
1: 如果一个是呢，加个那些呢，甲骨文啥的日呗。
0: 我倒个是，俺最终就给了给苏亚切皮呢。如果一个是要第一年来呀，中国那位米给日本给修个顶了呀，贵呗。这送一个点呀，是个人送给第一年来，早起为许下给人那个车子人送个多。
1: 俺嘞，那是对顶正义不是？今年了，如果一个月不好可别没得，你肯定是穷买到顶正，养我那好吃苦没？
0: 切张切，我这来跟那个没了看了呀。如果一个是呢，如果搞七百一个顶正没得，日本的兄弟顶了呀，亲家一买，这好苦苦没？一年来如果是对，如果一个的贵就是的呀，日本的兄弟顶了用不着。
1: 切张。那提醒我呢，日本的兄弟常不应该跟咱开的一面的，让如果一个得了，小孩还是可送啊。
0: 切张切，老咱春节拿老对账吧，说是叫我们进不去，平时给这些人钱呢，现在蒙古辛苦多啊。
1: 日下，谈到嘞，呀，能有年钱，那我是让民国定这个现金一年嘞，蒙古辛苦。
0: 切张切。 주마.
1: 오.
0: 정글 통도 주백 개베 띵래야 차부 단조 유두 아니 추슈베 추시 띵제 교르침데 통유 유베.
1: 당아 띵당어 체유뉴메 다치도 좀 봐. 차부 법조 유두 주백이 개디 냄부 차그르베.
0: 오 띵제 수지 치기 녜 띵엘이야 총베 아자라 군즈 나네 통유 유. 디디 좀 봐. 주백 개베 갈 추슈브 능 신차 주기 공개 소야리야 다 차부 단조 유지 뜨다. 주백 개부지다 양츠시 교르송아 송기
1: 안네 다시 뒤딘 쟁이비지 오늘 첩차라 아 남규네체 남시균도 주저유비네 야 속차그토네 이네레 신도 제토부치지지바
0: 지지 다 이네레 디쭘젠디 세부체 신메자 가라니게 양가 증류유제리야 쭘젠 카리이메디 깨지치치게
1: 용아
0: 증류유제 언니 개장리야 예 개지치티야 예 차부 모바콩 주베키 겹 렘바차베 좀체 강인나
2: 대 좀체니 난츠 치시제디 시모르데 십체나 시네 주베기 주고 체리티 하장 차탐시 출륜 진도 人心 심보서 도토 대디 추랑베 요라 초왕원세 대부유 차부 법갈 롱캄 침베 옹느 치마 조시 추랑베 독체 치루 조시베 상외타 파타 지다니나 추랑베 독체 대신 치루 조에 지 르베 겹도 창아 치웨 긴키 추랑베티 랑키 겹도 두바 치벌레 뉴르토 심미도 대치 르베 기 치골 미데나 렌시 치웨 촌나시 용기유
1: 안레 다치 뒤딘 쟁임비시 오네이 야 넘규네체 르베 수녜진 오네 시비나 르베기 게브데 데제 야 차브 범에다 딘제 신토 치투지시바
0: 르샤 먼저 총베 아자라게레 디두 딘제 손두 잠바 슈고 오네 차브 다소
1: 오네 항상야르 지리샤 톤돌레 금젠 데 데비네레 야 오네 르베 사디 수수 수분노로르 교 주유자 차범메다 디게레 하코투 우여시시바
0: 최전체 톤도 르베다 둔조 니디 속자 손자 야 감세갈레 데야 유브체 야 추나로샤네 데야 유브체 딘제 오네 얌체지 르바
1: 르샤 남규네체 르베 사디 메시 추나로르 데야 가부 유비네레 야 콘조 수수 부구다 딘제 기페 추드 좀바 망체 감세 팅도 리시기
0: 최전체 니드 속자스 추다 감스 니가리야 손에 치투자 아니 니드 속자스 럽지지바
1: 지지 탄도랑게 딘제스노 총에 맞주는 규 종팁다 딘제 망고친 노로로 르베사디 망체 폴라 딘제 갸지민드괴 체자 르베사디야 치징 쉐기 속자스리스이
0: 최전체 장게 딘제스 럽드즈바 콘소 넘규네 고교시다 마담비체 아니 턴도 소소야 닝거 체드 송교치야게 슈프디 유자 아니 체링슈 데토 우입자르도와
1: 예샤 디치체네 양 콘즈 슈프디달레 조아유기르다
0: 최전체 게시미게 콘조 네부치니에 윤드즈바 아니 콘즈 슈프디 페주체제 송교치도 구유자 수수치소리야 닝거체고 마리지바
1: 제제 턴돌레 녀코둘이야 르베 르부딩도 부정구딩제레 기우요리스기
0: 어 주마
1: 어
0: 턴돌랑게 르베기 리치 부정구딩예지요리사 딘데 토뉴유베
1: 아 딘제 토뉴샤제 쿠뉴예메
0: 제잔체 마주미 창메셈나로리야 르베스룹뚜잠바 주두고부다 개베가리야 르베기 슈프디 톰베모도 부제베 르베 딘제 야 삼두체 코문도 르도가
1: 지샤 톤돌레 부정구 딘제 게베스타스는 넘겨 딘제 톰비네레 디콘츠 수구간게 부메체 양치면 장마다 딘체게 부고메저 삼바
0: 최전체 이네랑은 주정중게라게 수야리야 부자 르베스체 르부딩네야 창모 부정구 딘겨주여지 숭기 데레 르베게 리치지 숭구도와
1: 아네 다치 뒤딘 쟁인 부치 디타체나 주베슬러 양딘노러레 이와망고 유브다 부자 주베딜레 디콘스도 유잔 체브지지바
0: 더그런 지샤 어 다이네레 부자 주베데야 不见那两个人去，双脚步出去的这么几步去，眼睛固定着几下看着你呢。
1: 车站前，那么远呢？不是那对，眼睛面呢？哦，咱们到达眼睛面呢？哪个人别闹着许多？车站前，你那嘞不加入别的，不出去的，见过人都眼睛也是去多多啊。日下，等到来的，突然间没别闹着许多。
0: 车站前，前头我让你给人类有借的呀，不讲入别给，入别定了呀，不讲过借呀的，就唔请看你面去，给这些制度。
2: 用啊，人类有借，我你给让了呀来给这些呀月。
0: 不讲入别去，入定妥，不讲过借别，就唔请看人呐。
2: 提用钱呢？ 不讲入别的，让给老早社会图错对区别，器官别少下一类新鲜；不讲入别去绿定图，人才了黎明松年短牌右边，不经过检验他，俺彻底通透不适应。文件天呢，不我们是没明白。况且绿定图几月，车棚车水去，归就讲是天意。今晚第二呢？ 该区酒店被安排定图，接纳他，拆迁文创局内水沃，七十八街头，不将入别的其他人物他，有人不去南图出对头进，吕布出在地区沃，微信参拉，结果地定图该区就配送钞票，出地这里计划发展区别可有些扩展前途不远。
0: 啊，那到底呀？出去给自己能叫俺做，确实是俺的大专业，不是是吧？是是，到顶这是老对的吧？俺让做农具去哪落来嘞？咱讲不得同样有日子吧？日下日下，第二日是的，俺做去哪落了？再不济，刚不办去对的吧？再第二日来偷偷，我那样讲不是切，吃差不是多啊？前阵子俺们米入别个入别定了呀，这边不我那日上就得，但是对。
1: 入别给全国的定了呀，改革局的配送超过月子，俺那样出去这里定这几个月不着日多啊。日下，爹嘞，马上说说村内七百块有的大专业不行不行。日下，他样听着我那个你给入别大专业不，是这蒙古去好过数日多啊。日下，他个你叫我哪里老着，通到入别能行，可里用不呢？我那看了几次不明多。
0: 用啊，但是那个叫我用过啊，我你着。
1: 用啊。

0: 雪屯车站，腿肚东边塔，隔着市区地内三十七。滚队生根儿，盲村托内所，滚穷农铺围心地内村。他的契机，三五错别，立身地内，盆穷农村年轻猎户，头眼农村去。生根儿滚队滚穷西北，立村营。
1: 你对于三个月门市半年前的，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
2: 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
3: 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
0: 계급 섬류 다 룬주기 커섭유 라도 카바기 광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 야지정 룬주 제초 터시러 월응학교 조교 다 켄칭릉신러 월 시동 계기니 시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지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낭조
1: 中国
2: 地震机云至拉道卡巴城西亚耶了电价约了烧江扩月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杰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儿西侧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最巧三个人家公开上谈谈那么最先过出版李前地呢盆中龙城年轻烈空
1: 北京龙城区新纪录高端观众协会新纪录球队李前提的我听第一李前年准备电子轮注意我听第一李前年准备第一声林记听第一新纪录高端观众协会李前呢绝对作为叱咤协会堂新纪录高端协会南城抗议这支学员下面是北京南城卡山南岳不休我有了绝对作为叱咤协会南城先生昨天七个年龙塔北桥第不地面叱咤三部起
3: 三九路军队军中李前奇绝对作为叱咤南城的三九零一天地绝对作为叱咤西北南城南部村能就重叠集体局孙女严拉局美国普助局团长阿东看起明满年到不谈来若年到别双年了马对半米给别国旗听众国剧图七岁了土个熊不美半冬将节是快不行严重雄鹰
2: 到处别七九十年级出租西坦格尔曼尼区杂别站了，南区重建的基地局，三年延了区美国的北部基地团长阿东康了，建了几个来过过去呢，南区重建起扩罗重组的作业超速，苏州南区的七寨西了灭班呢，南区米年格尔加度，拆土就把它松西这边拆满了雷柱七八的桌柜被盖着角落里，在这里盖着地角起。
4: YouTube如果你别入边健在王队机，车头来了年度广告电台，也上车梯永远来举报他，两百度三日去民生老旧如今了，年度他就去把他用具，就话车又把他，七顺其各在退缩，控制退缩天津去永远是剧情，干嘛是那怎么来嘛？过完了，提高了九六月把他，各地的南国沃土灭把呢，你去下江再查把他，健在王队机。
2: 车马拉兰库来跑的，每岁有些吃呢，短途冲巴汤。我等起结束张呢久了，也上用牛肉兰多卡拉，每岁兰库拉兰呢短巴拉就有巴里。在这边呢就提领个，卡罗瓦诺南起，他同今啊中大信徒，提对我写大去呢兰库兰规矩讲前面铺，同马拉森拉卡罗瓦尼，积极来过了卡巴拉讲呢罗兰修就提里，记写下。长美念头别准切别，兰库起没卡里的水土巴充裕。 文件根本你连马过完了，路不图人家先行通报的。现在问题是，卡车的可能到外面了。我等起，那个兰国的教育局了，谈不上话谈。说不兰国的，说都讲呢，也有把通有把的。现在问题是，每岁有些就是呢，端度小话谈，那个特着的普通男性的，手机天不拿，老钱不缺呢，车马了怕了有把谈。我等样，兰国的来通的，啥了也有把的。 吕布康萨的青梅琼瓦尔马对巴拉，现在问对起，那里养阿登老有生的七十七八堂，比木萨尔中呢，长过杨杨年的，人口缩到七八堂七级，超忙不如这话钱呢，罗兰七罗学一巴里。也上用牛肉兰多呢，七十六八堂，人人去忙做做当念头，阿登人到兰库拉路呢，面岗头接瓦里。现在问对起。
5: rangsar
2: de ti mesu rumi thang nyam tu ningar kharwa khalwa nor nam chup dab che ba thang thar dilang ang denja ki ne su kye wari
3: chamba tho we ngak de nyutuk khang tho chemar ge wa tha ti ji no nam tha yen che wong du ya su bu tak je che bar ge psi me gyu le tak je che ji ngak den ke lo wa tha gang la swa la me gyun chap chin pho ba tha gang la ye be tip chu chi ge psi yen che wong du ki chang ga thang nin chin pa je le me gyun chong ye be ko ni bu chemar la sar mu tu me ju che bar ge ye psi Tidu towa lang long to tikbe kotum ding sabe tonu logun la tona mojo. Gupter me chung to chinbe gupta dundi, barke mojo kong langgo nanki kaloa. Gup sambayin. Si ngagdin ki chenso chishin to tidar si yupshi. Taja ngagdin ki gangba yebe tipju jie simba masi, todo mengan to dakje menju chishin yupta. 现在我们对连年数老师那样听人波面三个月开始空了真的几个老去年清面穷为祖母那波三波通了没须提来各天七岁了特别在这给年初龙儿三年抢用的多每天全部穷年突然穷跌不拿那南起三年将人别谈不谈我电器让了 Zimbar ngaran kyebe, nye thudu lega kanyang mitye bar sinan ta ngangja kona che ne dene kala dik. Ji siyemshi. Kimto tabji zam nye sor kyebji, kongki sokjin langgol nyamso chego chusin. Nye langgol nyamso chegi mutu lega yago che ne choa yago gige yi, ngak den ya nga zam chakye yongwe rigu chenpo chigi yi. Ji siyemshi.
2: Senglenji, kongla nganam chu sen chupatini, Nekju Tongkiri Jidi Ju, Sernye Yanla Ju, Mekuru Pibzu Ki Dunjo Ngakdong Kanki Mimang Nyindok Batang, Lero Nyindok Be Songyin Lama Duibara Mikya Be Gorki Chenzum, Goju Tu, Chisun La Tukup, Shumba Meibara Dongchong Che Si Kuibatiri. Tingdi Ju Tun Zui Chita Sibi Nangze, Shuzam Taka Shigi.
5: Gwendu Sengkyu, Taye Gyasunle, Gwenchung Nogu Linle, Kiela Bu.
3: Sengyur gundu gundung le zinki, sengyur gundu nangqian.
2: Sengalengi, Zhongyang Chita Butang, Zhongyang Meiwu Chipsi Letun Pui Nyamzhi To, Turup Sarbe Sarji Memi Yakshu Zhongyi Kyabza Chesha, Shamla Ti Gorki Nangdun Shibza, Sunam Digila Nelengya Soro, Ngozhen Nengri.
3: Xi Jinping ki Turup Sarbe Zhongyu Kyechu Ye Jizor Ringlu Ye Gwangba Lopchong Lakdar Ding Sipta, Xi Jinping ki Mokbong Dopchi Gwangba Lopchong Lakdar, Turup Sarbe Chipsi Mokzu ki Zechu Chaoyong Ne Lakdar Jie Che Di, Gyeje Bema Ge Tongtapar Sumto Dangla Laksam Namda Ta Yunmi Bi Dupki, Mokbong Dopchi Dongwa, Chipsi Ki Rangda Namiyang Minyamba Jie Che Bar Gyuja Dongchi, Zhongku Mima Jingzhi Ma Zu Ne Longo Gupju Kukuku Kowe Chamsu, Zhongyang Chita Buta, Zhongyang Mengwi Chipsi, Le Tun Bu Ye Nyamzhi To, 李前唐王小明王涛布家文所突然三边三级蒙尼杨旭中尼贴不到切不谈被骂中尼贴到你当期他接我骂用的封地七夕天三级人心起寻到了兄弟接不得莫碰住呢罗家口外边的名字文就老君的东人去拉近两年春的团边文团别村下大音质
2: 三周年节，罗丢图沿用的陆续创造老牛总汽车推送不来，加上女士不是参与拍下，下面的铁管也难断，是不是电子运转不来呢？我真能是。你对三个月把它结构扭曲局内写到清华的行呢？他对罗丢图沿用苏林子节呢，陆续创造了老牛总汽车出租签话通知了七松堂，朝东也加是不是不接新不提推送不来，加上女士不是堂城中你拍了月把的。 到我主播来借用给陆续创造的老牛总汽车出租签话通知了朝东以及短剧团的新闻题，推送不来，加上女士堂城中结拍的信，牛总给接工来电呢。行政能够图老牛总汽车出租签话通知了西东短剧短剧团的新闻题，推送不来，加上女士这批堂城中结拍的话堂。行政堂让永中给呢老牛总汽车出租签话通知了七东阿杰中面积新闻题，推送不来，加上主机堂城中送拍了有。牛总给哪个来电呢？
3: 体育认真去老牛总汽车出租签话通知了阿东团结团结团结新闻堂。六月老牛总汽车出租签话通知了阿杰中面积新闻报的。
2: 三个链接：中国空战党五年内，龙王家当九名阿科娃的电子学院卡地球站站区培训期正式结果，北京图合作下，向了提过的去南端行者，孙南地基来年参加做了，我真能给力。
3: 中国共产党五年年龙家坦江面阿科瓦丁的设计书记中央铁道部塔人列塔油果部中央铁道部日节局塔人列塔油果部就这些毕竟创业人列塔油果局这些中间库为中国共产党五年年龙家坦江面阿科瓦丁的修业卡地就这咱们去培训去今天结果记录你到你做了到顶不呢大瓦古巴牌毕竟托你没有一把塔沿用给卡地就这咱们去培训中业特定解决的三个别些到这边行呢 特定咱们去给中国共产党给我动车位路据冷通部对路比较早而且的三级印度军人他别碰定域给读书集体确定识别决定做集体团村把前行巴黎下周三级平民没碰他路开扎格尔玛尼布三级土格所穷养提决定他把马尼巴军给领来搞不起不他对开南面民都别落了他 打马塔热亚对卡尔尼尔古策划借给听日皮解决解决蓝内三级登局局域当局对卡尔三万千木铁西北当局陆局给团结开进了密定与这个蓝内陆局给中国局吧这次对卡尔表着唐博西北内内日给为娘子蓝内三级登局局吧 福建去昌西厕所塔江西陆局给长乐土位对卡密集给杨局给三年级对卡开出了点点三级陆局给杨局什么万把切吧春春长期需求北移三级温泉边半米兄边印度孙杨特别特别马赛级别对卡给密度边升级去级别通年年包围人陆给印度居住切吧 咱们就对我听听去帮助外边长期突入三边空战党员去西林都西错呢忙了想的学会切记就有事三转连接切断密码十九康卡孟十天边孟密列团部也孟十天边孟密塔孟密能密金扎了软局持续切入当下下面的铁锅给南端十的电子村主拉链我真能是
6: 业绩没做推进去印度，切断密码协助康塘孟十天边秘密来团部以，深圳若干年度了小人级别被传染的战线，铁美女呢协助其满足送外做年来团了工地电力塘，协助来空塘孟十天边秘密来团提前去，一个深圳若干来团推图，人工压力持续额外切入动画，孟十天边秘密塘秘密人民紧张了若干若干的持续切入动画建议切断一百里，若干参与帖。 北村提孟十天边每米零一堂，提零米堂。我是每米零米所及初级用了七百八堂，提出图点白接不上前边六只堂，每卷草间破白孟十天边每米月了，全线金白一部出为孟十天边每米月了。那是他了某部别出光月。若干七堂贴，甚至来公堂孟十天边每米来段提前去，所是给咱康里段的，甚至若干也透明转蓝段的，我们图堂推多图若干。 我想住七八堂子，那帮间去制作六局六局了，工地当内，天津六局堂普遍六局的地段差不用我的参与。你们可以吃得贴，协助雷公堂孟十天边每米来段提前去，七镇杨局堂空的超送资助，你们来六局，杨局三年节去云南间去来给南水段内，第三周围六局六干内用所在的，天津去组织一堂，新进去人住，制作修复设计六局南北七块的参与。三个链接。 明日的越南去中间的出租车站去，对抗去技术门的司机了，立即他立即入车下，上了铁轨去南端西站，顺南地铁站的连接走路，我只能给你。
3: 也推介设计接看去，原来制作它对抗技术盟友脱单事业了，所以就结果去也设计接看去，点别七十年了，出席前呢，春节庆活日，所以七十天呢，对抗技术盟友今年不体外来别国呢，准备去的，我们连不谈批准，去个切入动画谈，那么给开个切入动画，脱单协助偏女切入动画这些的，出名那么进去对抗在就给各国体外来别国呢，共个月，浪在等于。 明儿对抗在就给东国铁康巴纽瓦塔康巴拉瓦内康巴亚姆索塔康巴达勇气被撤诉，加以当瓦塔对抗在索塔，如果是有亚姆索达勇所铁给各国七七八月呗，所以拿点别切呗。 送于连不谈，批准切别，结果也把头加给当个。他若能送三年卡给调岗，给解锁盟友提，得了全额转不谈，看把永久收入。老个年久切不少，调岗再就给当个抽血抗掉签约。 তুমি রাকসাম ছে বতা না ঠোমকে ঠুকজুল হাকসাম কি দোকান কি জি সোম মঙ্গ সিজু লিগজি থা লিগুর ছে সিমথা মুইবিন কি থাংবোর থা থংমার জুই বে মুই কি দুরছে সোংউ লেন বে কিগু ছোকজি কিপজি শেপশু সারদে সয়ি থেনে দোকান জে জুই কি মিংউ বে তুপশু আর ওয়ে দেন বে থা মাংসু টি কি গেন সোং ছে সিং ইউপশে
4: ཁྱི དང ཡོ ཚོང ལ སོ ཆུང ཤ ཤམ ལ ཐེ ཁོར གེ ནང དེ ཤིབ ཏེ དེན ཅིན ཐུན དུ བལ་ནེ ཨ་དེ ནང ཤི ཅིན་དེ རྒྱབ་ཚེ ཅིག ཉིན ཀྲུང གོ དང རྒྱ་གར གྱི ན་དུ ལེ་ཐན་ཙམ ཡོ ཚོང ལ སོ ཆུང བ ཐ ལ་སོ ཆུང ཡེ་ཚེ་གོ ན་དུ ལ་ར་པེ་བ་རེ ན་དུ ལ་ནེ ཀྲུང གོ བེ་ཅུང ཤིག་ཅ་ཆོང་གེ་རེ ཐོམ་ཙོང་ཐང རྒྱ་གར གྱི ཅེ་ཙམ་སོ ཡོ་བ་ཐ 계급 카와라 녀종 질람 주사 조식인라 편종기 응외소 칠종타 치종 응외소 낭진 치세 발삼 대부식인 조고당 갸가르기 나둘레 탄잠 녀종 라르스 중화티 냠레 니벤탄 다르게 공부이기 탄잠 녀종 저와 서버식 고초바 대유 생글랭기 랑종기 산에 가기 제곤 나조 비디 중국 미망 진주 마종내 롱어 급주 고고 코와라 된지 휴샤 샴나 디고르기 낭든 시자 순남티 기라니 랭게서로 모진행그리
3: 중국 미마 진주 마조내 롱어 급주 고고 코와 조심 크베 된지 휴지 니셰 디마 랑종기 산에 가기 사지 롭스 야바 탄 섬질 껴바 리제 냠첩서 낭든 표숨 처신 남바 나조기 머굴 김종 탄 시골 망지기 제된 저의 최고 럽탄 림바 비디 망망와기 녀주 더부 제심 섭도 당에 지소 용소 계송라 토불타 멍뽕라 갸벼 멍미르 콩불 쉬와 제게 남바상부시 차이없이 파사 통계를 청관추기 레제버타 내소 직소 제대 더 먹을 강기 망대 로규 강도 교내 사치 롭스 다불 롭종기 제고 비신 망대 로규 강토 직숨 제배 자치 로규 버리타 로규 유링 댐배 짐제 순냠 댐배 지세 이기 제리지 네, 내제버탄 내수철 표두 봉디 사돌시 초버탄 탄삼송와 사내의 샴디시와 제게 외동 초외 루유기 유림라 처용탄 수재민자외 토네 유륜토비 시스총길 섬조즈취 멍시타 멍십팀비 멍미 레둔취기 샹탄 총대타 자듀 봉디타 냠토 계지 냠준기 제고배신 총십기 리제루가기 캐주댐비 로가 첩둔체버탄 자듀 제유기 배마취 계산 퇴부 멍루랑부터 루달 제지부 딩네 드럽살베 멍미 냠조르면 발체엽시 봉디 면취 당라십시 루가기 야 멍십팀비 멍미타 멍미 능미 자듀 제유기 망초제라 수불 딱지타 원계 면취 수학기 샴디슈바마세 디송천졸기 시제티자체네 망마 김자직달기 저와서무 강릭천발체엽시 로가 총길 초매종기 사지 멍미겐제기 쪽지체바타 마갈기 고이 계송 록소변화 망마와 링내 류제기 자조 된돌체바 니구 지자 사공시불 캡대동와 머굴 총강기 고장주의배 재고 척버서 니굴 주된 종유 최고변에 멋시타 망망왈기 툰지 처용내 습도 당신 시든 첨진타 총주타 디구유카도 제리이겐에 니굴 지자타 멋십팅배 멍미겐제 대연창디 사지골기 낭둔 종지 최범마세 자두 제유기 배마 디조체내 사주 롱년 디엠시 참도 총결 조관종 미술로급급둔 루진기 그톱용 디조체내 완다 총대 레다 총수 예지링 로기 롭수 딘실 교태 통면 섬두 윤진키 미술 견지 차도 쿠르시 배주된 소위 다고 롭종 최고 비신 세제배 니티와 그유터버츠 유골 락제 타미리기 겐크 서신키 캔딩잉버 침조제 배강에 타말소하기 딤제라 대버타 장외 레르타 루규기 제시레르 미심 그외 덤규 레르 제레 그유터버 용라 심규 체미 티비 없이 너리서 구기 망망 심투 정리정부주 니골 님준 튼지 근디동 시배주된소의 니골 키리제 공소년내 미리기 루갈타 먹봉기 루시에 년지기 개둔체 리묘가 제시 먹봉타 사내기 망조 냠도 좀내 예주더부 제심 냠도 내와타 리제라데내 먹봉타 사내와키 샘바 직투 용와타 미리 튼지기 냠슈 첸부 직도 지유 루시무 随便 내체日日夜 三年忙错给蘑菇在我塔崩地被马起特送给武器迷信给我登据孙杨推背文别提给电摩月天女地着洋洋查有事 现在连接拉斯同给给忙边也多写学设计所将用给所做设计卡谈不准备吹到李竹琼下下面来提过给能丢写着电子烟吞住蓝脸我真能给
4: 年冬这种旅游楼对图 Rangyongjong Jigyeop Sojoji Nitiwo, Hasatonggire Jigyeop Sojoji, Chonggire Jidujui Dang Nyamtu, Mangpe Nyendo Shibshu Sejik Jula, Jongyonggi Sojo Sejik Ka Tangpo Junbe Chetab Likdub Chesing, Nyedun Tang Sojo Songdu Jewe Nyamji Chetab Jethi, Lennam Sarpe Nge Zueba, Chiri Lega Chigan La Namba Gwinki Chuki Denbe Shamdi Shuyu Dewebari. Sarkuibe Shido Chungwar Singna, Tading Dambe Sejik Ka Chuchangma, Mangzo Yuje Kangtang, Zonggyeop Lukang, Lamungadu Khaswaki Mangpe Nyendun Shibshu Sejik Sibe Chonggui Ki Mizo Duksatang, Lennam Sarpe Nge Zueba Chogyu Mangsa, Chiri Lega Chigan Jigyu Chesaji, Duzi Chiwe Limdun Tu Guji Chesing, Sejik Ka Ki Gyajun Dangi Yuebatang, Mingxi Jigyu Tugu Changwa, Nyendo Le Dun Ki Dupshu Zongba Jie Yuebe, Sozo Ki Shibshu Genu Kangli Dun Tu Batang, Shibshu Kyabjun Chenpu Su Yuebari. Tading Ki Mangpe Nyendun Shibshu Sejik Su, Sozo Sejik Junbe Shamdi Shudang Tungyu Tu Bale, Nyendo Shibshu Sejik Ki Mangpe Shibshu Kyabgong Gyachiri Nuiden Ta, Sozo Ki Shibshu Kyabgong Gyachi, Lesuru Shamdi Shue Tame Gangne Se Tu Bache Chungne, Sozo Tang Lennam Sarpe Ngezui Ba Tang, Chiri Lega Chigan War Ki, Semda Ngarwe Nyeru Zhongiri. Sengenengi, Pyoji Byuche Tang Ringgong Chanpe Dijen Chungyu La Nyamtu Todam Chibhe Chuta Kyabde Dangsha, Shamla Ti Gor Ki Nangdun Shibcha, Sunam Digi La Nyelhenge Zoro, Mojunengiri.
3: Yechar Pyo Rangyong Jong Deo Khan Su Jun Ting Ki Rangyong Jong Deng Wui Ji Zuo Le Tuen Bu Ta Nyam Tu Byuze Ta Ringgong Chanpe Dile Chungyu La Nyam Tu Todam Chibhe Pyo Rangyong Jong Ki Dile Shibshu Namba Sarba Khyabde Dong Wui Chute Chu Si Chamdi Rangyong Jong Ki Dile Shibshu Khyabgong Ki Byuze Ta Ringgong Mi Chanpa Ta Chundu Yongja Meba Gen Da Tuen Mangwa So Ki Mwen Se Tui Bi Ne Tuen Tak Ju Che Gyuri Shizu Chonggir Sam Chu Zi Chu Genpe Digu Xiong Ziri Kui Chung Lohar Chonggir Nidong Chu Digi Kui Chung Ningzhi Chonggir Chayip Chu Ningzhi Medo Dumre Kui Chung Chamdu Chonggir Kuruk Chu Dangma La Medo Dumre Jie Chute Kui Chung To Dengi Che Yub Shi Nauju Chonggir Ta Ngari Sogui Ki Sanye Tike Tuen Ngui Tan Songzhi Che Ne Chute Le Tuen Tu Dun Kipde Dung Gyuri Sentra Lingye Rangjong Ki Luze Denzo Gup Jupsi Bata Miri Ki Suyun Luze Denzo Gup Tukbe Dendor Tongma Go Tsu Xia Xiamla Ti Walki Nangdun Shibda Denzin Tuntuk Lanye Mojo Nangri
4: Nitu, Pyo Rangjong Jong Ki Luze Denzo Gup Jupsi Bata Miri Suyun Luze Denzo Gup Tukbe Jomde Poli Namjang Ki Dendro Shiz Chonggir Ki Shai Yu Jomde Poli Jujik Hangtu Go Tsu Bari Gup Di Luze Denzo Ki Jomde Poli Namjang Ki Hua Cai Jomde Poli Miger Ki Dendor Ta Sinoko Mikor Ki Tendur Nila Sergi Tamani Juju in Batang. Jong Yong Ki Chong Girta Segui Dune Yong and Luzeba Sumju Soji Tendur La Shuyabari. Jenim Ki Guiti Shirsong Tawajabe Tsi Jing in Tsi Sum Nin Para, Hua Zai Jom De Bolo Tendur Che Guta, Tsi Sum Nin Ki Chetur Tedur Chene, Yega Topgan La Gup Di Luze Tenzo Ki Sergi Tama Tomati Juju. Tawajabe Tsi Sin in Tsi Gen in Para, Sinoko Tendur Che Guta, Tsi Gen in Ki Chetur Tedur Che Gurisha. Sengalengi. Nidong Nishu Zeru Le Loma Sapara Ba Sing Nga Te, Jaglam Jing Nisum Le Gu Chuk Ding, Shibshu Chinu Sarnun Che Sha, Shamla Ti Gor Ki Nangdun Shibra, Sunam Di Gila Nil Henge Zoro, Mojun Nengri.
3: Nidu Sargui Bar Gekab Jaglam Chokwe Dugi Dine Ne Shido Chung Bar Sing Na, Jilu Nidong Nishu Le Loma Sapara Ba Sing Nga Te, Jaglam Jing Nisum Le Gu Chuk Ding, Shibshu Chinu Sarba, Nian Yub Shi. Tiyan Jaglam Jing Nisum Le Gu Chuk To, Lagdo Kapar Ki, Tunir Dao Yibye Tse Jing Nine Tse Sum Chung Yin Par, Loma Sarbe Munga Chinu Sarnu Che Di, Jilu Nidong Nishu Le Lopsar Jubye Jaglam Jing Nisum Le Gu Chuk Ding, Ming Ngoy Togu Che Ne Topda Che Ding Shibshir Raju Chung Ji, Jaglam Jing Nisum Le Gu Chuk Lakto Kabar Ki Tuni Lome Topda Shibshir Ki, Bangwe Su Rumin Ta Lopda Kim Zan Nese Mekul Pocu, Lomnir Tunzam, Ngomba Lopdun Londa Suagi Che Ding Chi Ji, Lome Ngonga Basin Yubi Shibshu Chimi Kyu Ki Loma Sarba Rupshu Ki Bangwe Su Gyo Ne, Mekul Madang Kong Ki Nin Nishu Ne Nin Jubdun Par Di, Mekul Du Dui Bi Tu Zu, Jinda Gebe Che Jubdun Nin Ne Jinda Gubi Che Jubshin Nin Par Yin Bi, Jotin Jiki Basin Ngonga Che Chogu Ta Mang Shu Su Rengi Cui Bi Jubi Sumla Ngonga Che Chogu Yubshi. Zei Tu Jigla Mang Shu Su Tu Jigla Ngak Tu Sum Yu Chogu Ta Ngak Tu Riri Mang Shu Su Mekul Tu Dui Bi Tu Zi, Jigbi Mekul Ang Zan Ta Gubya Ki Rin Bi, Dibji Min Zawa Ngak Yu Chogin, Dim Chua Bi Gupya ki rinpani, lome si kyung basir chanpe jitan juki mekor ki gupya ta nyeri gyuma. Shukdin mekor ki gupya rinpani bata gupya rinpatangpo, shukdin mekor ki nyeri dune ka jikje yinpari. Loma sabar rinyi ki tenpiptar lome si kyung basir long so jo chobo ta ngonga ki ngakto jeji jayu chetin le sobju gyeptami. Wengya mekor basir malang kong kudu yinya chetin chechobu yopshi. Chayang Jaklam Ching Yi Sum Lego to Malaki Megor, Madame Hong Kinin, Jutu Be, Chuzu Lego Net in Beb Harmongangato Timbub Chayu Tanti Timbub Chebe, Nature Nin Ti Chuzu Dimbe Jesu, Lagdo Kabaki Tintung, Passing Yongela,

중이 때 코란티 때다 로망벌레가 제 사업으로 왔대 인도 아니 로중이 기찬용 글라자 될 때지 고 로중이 찬용 라자 때 치직다 숨통 등장 앞 중가 좋다 뭐 고르도 아니 코란티 때 콘스티나 로주숨다 아 당아리가 제도 될 때는 코란키 벤조 그 카삽디 아 chichobjita, ngātong tuja chobjita, mō tsichikama ngātong tish tesha, ta ngūta tesha tene, ta lega shobri. Chizang,

정정처 기린기 지론가 제시베 나슬리 젠티 나로르 겐치린 춘돌라게 교나마타 펜조 미마 비준 칸니 바르도 준비 어렵게 망체 중담 천샤 동키 뜸규 제바티 쇼이 콩글리 체 나로르야 자샤와 당부티는 르니키 칸르라세 진다 벼미티리아 심차제 벼미티리아가 가르꾸이

정준 처 3대립뒤의 디링키 강송주의 계산메더리 채나 제리슈베낭 퇴인 차장슈 추송 디린리 첸종리 탄저경슈케 영진키 리첸티르십시 친구낭킹 깨중라타 부산정들라그 첩슈니 저구청중 3화 류디센게딩하는 3화유외 민대니원의 슈기인라 야신링키 첼시카 퇴인탄퇴인베란의 립조병외 민대니원의 슈기인 은안수 제멘리 채나 양결 제출치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샘버블링게 공감사 샴라 제츠네 까망에 생구르 년전 쇼인 제제 숨닌키 치조 란유 종키 급주시베 류체 장소타 급주베 미리기 수균 류체 장소기 중로 점디볼루 미게르기 태두로 시즈르 쳬바타 타라 로총기 투미루가기 부부츠린라 차가 앙 당부터 비브시 태양 급디 류제 전조토 세르기 당마 튼 당부팀 비시 사르고베 중국 장람 초베 초과 체육 공신의 시도 중어라 진대 듄베 체진이 야생기 견진 고초번에 진대 듄베 체 송준님 파라 중국 장람 초베 초과 체육 공신 요고와 매딩치 니게 주주 학점타 문서 전치 니게 주진아 점 견진 체육시 니듀 라사 총기 개종주 솔레 퇴롭 냠치 직균 속바 우니베 속진 매주 공가 종토 초바시 초진토 편종 주룽 상례 체유 공스타 편종 롭친 편종 레리 락제 루블린제 렌진 체모 숨기 고자나시 레친 직균 속베 주룽 켈레타 루블린 센십레 공소 베리기 퇴공라 신년 퇴롭 냠치 딩습타 퇴레 미시 대비 그고네 켈어 공와 사두 신년바 소종기 말라 퇴장소 제체디 사두 정체 소래기 레남 사바 냠토 두유임시 니듀 추리 파사 자식비 시지시 베징에 사두 잠취 정도로 고추바타 시자 총기 기 정취 접제 정도나 휴유시 제시 속비 도룹 제비 미리 견제타 디신 링에 사두 총제라 추극두 까마디업디 제시 제비 표정 기 잠취타 총기 링비 링에 사두 잠취 저유나 주니 제소 링에 유고 차와타 로두 총둔 레디 규티 총물라 등주임시 中央这些德西五年级德西党委员呢年度奖励资助率落地图兼用这些德西列空级这些德西党主要月别累计别年团体空力堂养呢年数天七人阿东阿家独林切巴堂这些德西党主要月别累计别年团体空力七至西东年级老层他举这些德西党主要月别累计把每天西东松家解决天阿拉另外堂你多直接这些德西党主要月别累计把
3: 책동축제계경을라교전토그미책동앞제숨성을니체제바침진챔바라미계다숨섭제제주제체육시니듀계세지급한기사도소주제배듀주블랑남기규리최규송종수의캡라제바탄티니수의대로니슈락삼진규림릉신기소주개띵탕부티인신소주낭튼조송종협공야질동화탄토규리슈구림태구창도동화왕류탄 金子主手切入动画所却满不谈招有时陆续满了三百组军体龙牙前中二别切西你对于贴不着钱呢中就龙爱囊让业绩陆续批业绩及三处卡塞水不谈你都讲明松就落力个陆续满了三百让三军局特具名册等于不是你对努斯部行列重视部谈出备部谈念头
2: 行列体系纽扣开塞塔出备体系开塞级盟国同居罗你说这几塔这种阿东西比较相对切于不是你对中央车间雄烈抗体查街热热错别铁东生新聚集级别切断恰聚了各地顶塞不当年那么顺便看完了六次东阿所及内团了密地查街列地级错别铁东能团了脱单切于组织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공부 캡라 제비 갸즈 변조 코류니 출령은 버시는 델로로데토 랑게키 갸즈 튕게진 탄 돈보르 고 통주로 너징아 동스바티 투유송불레 갸정아 차지 파와타 갸즈 변조 덴병아 판니 피해줘 상부총협시 이란키 어르타 이란와 라양 춤의 체규로 캐 밀랑베 쇼단라 미디 진다 제비 체솜니 어리신진 트럼프 지람년소토 가과제디 춤의 라양 체구 쭉신시 내셰 체바탕지 이란라 양나 최변 조급함 양나 몇디 고다 슈급에 지지 급시 진다 제비 체솜니 쿠르베 제급기 록제 레니쇼르입시 어리가동기 쇼겐 테베 왕기 쿠르베 튜윤싱부나 뮤제탕 로간기 직제 낭젠 체가오탕 로간기 직제 닝버 사치 체가와 개용기 록슈 코즈가웨 녜동 자민 접실류 다오 주베 춘토 로간 제규 균쇼와탕 초라 소지 겐체네 쿠르베 개용수 로 탱망 체유시 샘보링게 탱티 까망의 선조 년춘 슈차
4: 니가라니 北京龙旗年轻业工北京龙旗业
5: 真主真水了松在训练也热点别靠了我吸气
6: 真主点价给歇气点点让行去厕所了点送去
5: 点点给让去真主点给切点他真主点给歇架真主给吞进了活到头了
6: 点点给让去真主点给娘娘扛月命去
5: 一个你
6: 一个你
5: 陪会龙真去
6: 真主开这列钱你
7: 中的标你打对吗的
8: 已经你妈在家
9: 中国鬼真有感呢通过不给带吗谁让呢
10: 既然在你得力些呢俺就拿出写不让账连我解估计除了我几
11: 这样年头吧头等老鼠吃都被科学了就我约他们中国鬼真看出人类科学情侣恰恰了你也哇金色真过土白电波约把他黄白部队落地我难求台湾各处南塔人们年初八堂天暖之气不住不要初八堂咱家年初车队车马车娃车队广播七路剧队陆续养八车队

0: 这列钱给南西列钱浪口大众是平易
1: 天界列钱南修旧路各自修
2: 浪给了他能够做模特列钱给能推我的我去看了呀，他的查找机出发时，我给那个大家讲的是哪种拿了？老嗯 ，QNT 被脱了呀，查找张家男孩孙杨，我可能给孙杨切片，我可能给两块给他的去锤子的，脱不起来都送到去了。
3: 哪里？
2: 老二年的，可能给他去切单切片，他的去嘴水箱是吧？
3: 是，去年的。
2: 哦，去年的锥片了，他的我那组。
3: 我那组他的结婚季是吧？去锤子，他的
2: 去
3: 切的热了。
2: 다
3: 개개 쉬는 쇠방시리 추팅야
2: 추팅야
3: 추팅이니야 졸라지는 어둑시리
2: 나레레세세
3: 추팅이니 누비들 누비 겨드라디 코나로리아 소 조쇼만 보처리 다나도 추고 추다 추간데 워데야 거기니 조심해
2: 워디다
3: 지구지께니
2: 아주 넘겨 천배 추단 제 틴트 천바 탄도 쇼방스뱅이라 워딘 사자버벨
3: 저저다 자리
2: 레세
3: 자꾸 시중잠이슈 지구지께니
2: 로레세
3: 다디나로 조쇼디야 배주규룽 붙이면은 조쇼디 총디다 디싱이다 너비겨라 이제기는요 어디시리 최제도 챔부치리
2: 최최제도 톱스라 차바
3: 레레
2: 레레
3: 안티싱이야 딘디지요니야 나도 제베시고 답배찬나 광도 코랑단데 잘라지면 안주단데 출로도 되네요 최난로 푸티추 팀으로
2: 아 네네
3: 뭐 근데지네 어
2: 레세
3: 추디 추지도 되네 되는로라 다 개개시는 발공지시리
2: 어
3: 그난로리아 단데 옥시요 말에 옥장교스 부동부치 디추 지단의 망차 저머리
2: 레세
3: 다디나로는 안아주 옥추 옥동부터 추던지 출로우리
2: 아 레세
3: 레세 야 옥동부터 있나 만나지야 어디시리 주제 도부치야지 디시
2: 레스 레스
3: 어 디시야 어 호랑디 단도 야 디시여는 거나 주 단다 인지 말아간데 야 간데야 갑주 시간가이 수리 어디 강디스니 징교리 디기리앙나 스야 디시여리 강디스나 다 말한 수리 인지 말아 디나로리야 추조스 수리 양가시 디가다 디신이 디녜리야 지 추르슬로 양지 어 단데 추 출경 갈래주든데 로디 쳔나 양코나로리 야겹가야거든데 요리
2: 다디데
3: 냥고 춘주르시리 안디싱 디기리아 갑주다 말아 디기리아 양디슈리 개개슈나 강디엔스시
2: 아 레레
3: 다디야 기리아 옥창고는 양원데시리
2: 아 레레
3: 고고고 코야 지다 디시리
2: 참시우 차야스란 데르 바기라
3: 아 레레 다디 페샤는 디 기기디 나나주단데 강디엔시리 다 접치 디트라 침바 차샤는 모두 딕스담다 넘규가 나주다 나를 쇼고 없는 시 코용구리
2: 나 레레스
3: 이게 코란디 계시 딘데 코요면은 어추 딱한데로 그래 야 차부차 겨구 있는 나주단다 슈팅야
2: 쇠방
3: 어디 뒤니니 냥거 제 쇼실시
2: 아 레지 단토네 슈윈 단도 코란게 숨베 추네디 쥐부다 타는 신기 추추제 뇨미아디 제바 디니 파표베 티미인바 차샤비나
3: 추야 텐야 디시
2: 추야 텐야 디지 제바
3: 나디 디싱 단다 기 단다 인게게 슈는 강된시
2: 접시
3: 어디서
2: 레세 오 디니니야 디니니리아 제시스나비네레 내주디 퇴야가 니가 챔버지 숨길로 터제나기라 레세 로로 모투네 레생남 퇴용을 기라 슈루 슈로날 터시
4: 퇴실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0: 딤주 태제 레젠디 키키 귤미 람초인
4: 다리키키 센시마디니 변조롱친 년천대쿵 표외롱진키 짐주 태진시비 내세시
3: 디네 길랑도 디르샤 다 배샤신 랑가 직간지 갑조네야 머리 전부 연구도는
2: 머리 봐라
3: 야

0: 담어 챔버디 지 파친 챔미쇼 양고 발럽디 추디 챤냥고
1: 오즈반 길란데
0: 갑저 디싱 찰 진지시샤
1: 네
0: 길란도 단다지 추나로 담베는 서브셉시디즌 디르샤이나 다 춘데 길주단데나 담나 다 콜로 단다 좀 가가다 작데 디게 간네 출리르 발
1: 오즈반
0: 딜리즈네 야 디게 리드즈네 야 틱시 가가가 너부터 디게 껴뚜리
1: Listen,
0: I'll tell you that you pay search. Kagan, the gate, the end, ticks, coming at Rangsink, the worst stands at the Chikuduila.
1: Now, listen,
0: the Dundwal Chick Tachi, Nezur Sonia, Kaga Kevin, and Yanam Gun and Shake, that has the two Mdugila.
1: Should
0: by Magamna, Yan Yopes in the Chile.
1: No, listen, listen. Long Gilagit under the Kaga, of course, she be something young at Twas, she be in Gilas, and Nanzu Kaga suits about that Marane, she be in the Tandalanko, Jushu Chive Gurim Naloria, Kaga suits about that kid, she should as he did in the Hulaji Lewor Rangila, that in the Tuekan and Anzu, Namshik is hiking same. Yang Gulu Vegila.
0: All
1: what in Jaggy, Tiungi Sudwingela, D, and the Karana Lolia, Chuzu, Pris, and Jaggy, D, Sia, your Vegila.
0: Tinjis, Nayoma, the Tushun, D, Sirangla, Tapesha, no motor anjicta, Chui Gilda, and Regicta, Tempesorce, Tishina, Kaga numchme well,
1: Bosch Valga,
0: Dina Lolia, Tishli regular, Namshi Tradition.
1: Listen,
0: 제단 기능조 단다디 눈나 로레 추주미 다도 말이
1: 나레 리슨
0: 제단에 다고 딱제 제안하는 유념이쇼 디나 로레 카카 단다 배셔는 눈 DT 숨 DTC 다 단다이나 디징아 선도아
1: 언제
0: 디셔리나 다고리 원음 스타디 노베티 숙치 중대고로
1: 나레 리슨 로로 기란 단다 코르카기 코르티 세트스 바니테 야 초안양 교치 유벤 먼저 다 벤차샤빈의 초주 나로리아 다른 신제 나로리아 집에 걸러 탄다 탄다 카가 놈데야다 니즈 퇴베스라다 안제 제빈의 기랑은 주 넘규 로니에게 니제 돈베 나로리아 지주견의 슈빈의 샤처실링 사스도아기라 디제기 니즈 망고 통야 도관 안제 인데 참아 주 총은 나로리아 디제 니즈 연습 지르에기라
0: 연습 지르기라
1: 또디
0: 연습 지르
1: Listen,
0: listen. That Pesha, Kaga Naloshim, Kaga Jack Teres,
1: Saja
0: Pan, and Saja Pin, Kaga Jaglip, and Tando, Lagwardu, and the dear Kaga Num, Kaga Num, the Nikilans, and could I say she's in a long year, the young and so long as Nalolji in a deal.
1: No, listen,
0: in a lot of Tapesha and Nima, the Manjoy, Nima, and Yam, what you good news in a bear much in your.
1: Kaga.
0: Niemand wollte da dann der Mutter Gürzel.
1: Oh, ich war mir sicher.
0: Die Käse und Gürzel.
1: Ich war.
0: Und die Schinge, da kaga, nummdi. Nach Lolle, Schüdane, Schuckchemine, und nach die Nienga Zaberi, Kaga, Made, Matze, Kaga, Zidüsane, Kaga, nach Lolle, dann zu Tischjöri, Nummdrosse,
1: Gieg,
0: dann den Jöri.
1: Bibis,
0: dann ist weg. Gut, da,
1: Gagashu,
0: nun, ganz ist hier. The Dövem said, and the deer, Chudan, the Shuksim Chim, and announced, and the Kaga jacked to Zirni Jurik. Gangway Zidus and Nalolia, and the Dusnumge shook it, Zirgora.
1: Oh, listen, I'm not Zidus and Bajik the Walla.
0: Num sugar,
1: oh, listen,
0: Zidus. Megi nanglo la tanda nga nanzu kaka chakter di zirnyi tanda gyage shivna shangde fengbang siri. Fengbang nanglo la yang nga nanzu tanda tinte shuri cha guo guo chi. Di nanglo mangcha tanda nga nanzu num zhuyu za, num zhu kaya tanda di guo guan dhari. Koi nanglo la ya tanda ta shui tanda shuksham chim na. Ani kalye kalye num zik chilo tanya da di shingi gik di re zhwa ya tinte zik chu chim na onti chiri.
2: ཁྱི མང ན ཡང
3: དེན ཅ དྲུ ཤུ ཙ བ ཡིན
2: ང ཚོས ཞུང ལམ ཐོ ཁོ རིང ཡོ ཚེ ལེ གེ དེ མི དོང བ དང ཁོ རིང ཤེན ཁེ འགྲོ ལམ མི སོང བ ཆ ར དོང ནས ཁོ རིང མི དོང བ ཁོ རིང དོང གབ སེམ མི ཡིན བ ཅེ ཆེ རྒྱུ ནི ཁེ གང ཤིན དུ ཆེན པོ ཤེ
3: དུ གུ ང ཚོས དྲིམ དྲུ དྲུ སུ ལ སུང ཚེ ཤུ ནས འགྲོ ལམ དེན ཅ དང ཡེ རབ ཅུ སང ལ དེ ནས འགྲོ ལམ ཤ དོང ཡོ བ ཆེ རྒྱུ གེ ལིན ཆེ དེ 点价谈点别追续扣又急推梦托对鬼。

0: 저기
1: Kolo yu se jakti yu stirwa gila. Odi yu stirwa chun di shu ve namati di tunyu yu gila. Di ma jik jir ve la. Jil. Lesi. Mo to chay nere. Chung nere. Tati yan non di shuk chambu jir shay gila. Lons. Tati chu duks ta pe shan na ngun ne cabu ta hang sa cha. Mo ri ko chu ze nye jen ji le de yor ba. Jil. Rang shin ki tanda ta jik su ji il ba sha je. Lakwa kyab je tang mu cha ya di. Tang san tang ya di. Odi ki shi shu shi shi. Lons. Lesi. Tati yan non di shuk chambu jir shay gila. Kilan zo tanda jak der shi yo ma re. Mo ri ba la. Kaga jak der shi. Di yin kyab je mang sha shi chori gila. Lons. Lesi. Tati yin di che ru gila na. Cabu chib chi cha chu shu yu na. Segali gila. Kibu. Lesi. T kashe ngana su tanda kaka chakdele kashe liya di liya duwaal kibu sun da sega liya duwaal tadi chut da nri po zang chibri
0: o kye chinje
1: o
0: lisa lisa
1: a di yan nyanka chabu shibjiri shal taga na an shushu che chane yan chik tabshi daya yorwaal
0: o shabangi la
1: tadi kese laki kwiki kwi yan chik pati chinje kashe yan da kashe kashe yan lo kashe chinje ko kibu di gande takta yan chik di shi duza nri kaka di kye winna 嗯，差不跑车就是嘛，推动给他，然后后来呀，怕主要打的这么穷，不是车尾的底子里呀，这工人这开用不了呀。就不了。嗯，类似类似。就不了。车主的，哦，车主的工就不了。车主给了，给了，他们明显差不多，底里的，他了是不是的，什么是不是？哦，工人就不多了，给了。对，给了，就他的自己干了，为了你，他的为了你觉得，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稳当的 tanda telada nyamdo cherti kimjodi
0: ji
1: ganlia ji gogo ji diri la gogo jmo gogo de lingri
0: listless
1: adi ganan zu tu tu zene yan tu se chengara ji sarchim ne yan tu kelo keba shu kyuri ji
0: listless
1: ka ji ge yan kartu dus
0: ha
1: shu ji di ji dol di ji yan ji tebel ha ji yan ganan zu di ji ri kartu yi ji kep che puri yas me me
0: o ki ba ki la
1: yan di non ju ji shu za re
0: listless
1: nya ya chu xie dan wo yu re ji 차베기 단데 지금다 텔레티게 되자 나주 이지 겹쳐식 풀듯네
0: 지금
1: 진주데 몽고슬이
0: 오늘 레슨에서
1: 오르반 디나로레 단다 나주 다 텔레다 근데 슉 전부 있는 슈비셰스다 이지 겹쳐브라 이지 겹쳐는 이지 그냥 심한 자자서 양갸 슈비셰스다 양갸 이지 겹으로는 안틀이야 좀말이야 캐슈교리
0: 오늘 레슨에서 다 차법제 튜토리아 장시 전부 토베스 지인비는 디간리아 단데 게라 순야리아 초주님도 마 지금 베사딩 교기 탄다 텔레스라다 사춘 주스랄 사십시스란제 오딘제게 임바체스나 람사 지 만나주 치기 대비는 양디 지무태야닌가
1: 젠 치레게 그도 직지 외체나 아니 지무태야 땡게레
0: 노 레스
1: 디싱 양 추리 겹제 마추
0: Listen.

0: 언제 윤도 선바 듄갱가나 주 시우디 임바 차신네 트러십 지유베스 시와기라 언제 윤도 선바 탄디겔라게 소야난다다 총샤 서발 추숙 쳔바 십지지게 태윤도 선바 디 시우디 개명원 삼산디 제기 나오시무도 언제 개야게 디 윤나리 개리 윤나
1: 개리
0: 레슬레스
1: 다디 다겔라 딱다야 오스티스 디르샬 트웨제 슉 쳔바 유다 컨델로 시에고리안 지 사부십지 다 그 트웨제 사부 교리 시우자디
0: 레슬레스
1: 양호 정무 교호 말이시라
0: 아 레슬레스
1: 답변 트웨제 사부하고 제 협도 슈슈는 착스
0: 세글리리 이제 캔도 합시도 이내는 딘제 랑호 소뉴 매체산 딘제 라 유나마나 섬산
1: 디르샬 모제 시우다 강베 시우드니 로아리 모제 시우드 디오리기나나 디크 코딩
0: 좀 좋아
1: 고딩 교수는 그 디셔링이나 딕디스 개야다 근지돌이야 슉둑 스튜디오에 서셔링이나
0: 다는 가르데베스라 실베
1: 가르데베스 서셔링이나 다디 이간이야 차부가로 차사서는 은추쉬는 기다가네도 세가교 우리함 수윤의 세가교 우리 착스
0: 리스너스
1: 다시 차게 태안인가 전부 쉽지요리 딕스 탄산단 좀 쉬 모두 차르간 주는 Nyinglik sawyori.
0: Lesse, tasana ngari yinba chasana lilang hobe gyurungush madam cheche dus bugadan cheche du nime chweze shuk chim shibji duwaan kila.
1: Nari.
0: An jikta kochewe gali adwaji dam go keba asamsa gu duzumbay lamsa. Alinyal mojizang shi chaga chenima shi samje lamsa. Duga du duzumbay wune samre inje samgi chweze shuk chim shibji du shiog dele chakyan cha desha da chena chubse dambesa chewe ina shiog di kaya nyinga me jo samsa rezi inele ya dewaanga samlu ki cheche mutu. chu chunjam ge zhuya yus nje ge langu zhu sen zhe duan ge la
1: wo
0: da di ke ba ra di yin ba xia xia bin de jin ta ba ji me zhe wo din zhe zhe ji ge na wo zhe xing gu yue le se da di zi da chang mo lo le ya
1: song ge ji du ri ge la
0: ke ba yue ba
1: la ri
0: long ski lan ta jian nan lo mu tu ne ge lan di na zhe nan lo le se
1: de ne di xia ge lan zu ta ji chu na lo le ya tem pechana de chuna lo leje lo shibda ne na anji tang de lo re ngong go chi da chi gyon chung ro da ya shi me wel
0: no lis
1: de chi re sha ya no ngana zo dir chal da chi chuna lo le a mo chi leje da ngam da leng ro al lo shi so na
0: ji ji
1: ani yang ga lo ke ba m dol
0: lis
1: da ti lo ke ba me bi kim je kha ra sa ngana zo di na lo le a tang da chu ke du da buk sup da me sur chi ro al chu ki tem be sur chi
0: ji ji
1: Tā tī nā lō chū māng bū chī tā nā nā zō chū gōng mā lā nā lō lī yā zhū tī rī. Tā tī zhū tī yā tāntā rāng zā kia mī nā nā nā zō mā lā nā lō lī yā tāntā
0: chā tāng lō pē.
1: O, cī bē mā chē māng bū shī kūk shē rī kī nā. Tā kūk tī shī ngī chū nūm chō sā tā tī kē chā tāng lō pē tī chū kia nā shē rī. Tā lō shī sō nā tā kā
0: rāng
1: lī shē kūr shā rī. O, dindesh me chatsansi moche tante chatsans
0: changpao raba kila
1: changpao se kyakishun changpao sanshi chatsan yu na nganzu ma lak chu di chun yu di suwil
0: koi kyanin chikiri raba kila
1: tanzu du dirisha li kina 장바오스 메벨 장바오다 디는 민둘
0: 제왕기 견주들 반이야
1: 어 제왕기 견주다
0: 그래서 어떤 연결 임베스
1: 집이 디셔리 파조스야 메벨
0: 어 이게 상상
1: 슈로 팅숨 디 숨베디 뉴는 양디 민둘 나스티나 로리아 소소 마르소야다 차장 차장 최대 연결뉴에 아니 양출 최면의 디도
0: 나 레레스
1: 디 뉴던 니슈 그대로 니스테니레 지로레 소소가 나스티 콜레네야 디겐제디 나로리안디 추즈야다 메시야디 요마레
0: 나레스레
1: 디슈원야 교수체체 다디게 추브체 송아
0: 나레스레
1: 모데디셔
0: 론로키란 레세
1: 나디겐제 게단드스네 길란조다 베샤신 직로시디게 제상수는 팀문이베드 마케브체체 게단고도 다란 샤제 겐제다 수수 겐제 그기네 디 공도체 가와케브체 안네 디싱게 문난조다지 다 튠튠이네래 단디 겐줄레 모르탄롤람나 개바케디
0: 어 저바케라
1: 개슈니 토체스랄 개바케디 다음그릴라
0: 론스킬라
1: 디네 디르샤킬라 다치 팅문니베다 인데 개바차샤나 양나주 디시도 겐조게 디 켈링도 디 아즈 다 근데로레 디시 팅문니베 뇌경 간지기
0: 레세기라
1: 어
0: 레세 레세 다케시 더 말리바네 주인체 월 양아주 추나 레베서 침팅이 길라게 소연난다 당부지 삼을 거야 그 람삼매 양교 봐야 메시베스 집에 있는 줄 알아 그래 랑코 람삼매 대비야 빠지 장아 람삼 사지 당네 파튼 토야
1: 타토야
0: 뭐 딘제 지 삼을 등을 말이야 내 결하게 소야 체면 청구 나야 집에 있는 내 주 딘제 월이야 람사 로 태문이 어디 마바바
1: 라디
0: 마바 콜이야 키시키라 겐주뉴 교스라 진빈의 람산 겐주를 가만히 겨주 만기라 겐주 가만히 겨 콜레 로니브디 마 빠야 메바
1: 라디
0: 너 등기 겐라게 수연 체비는 안나서 제왕기 겐주를 만기라
1: 다
0: 지주 겐의 쉬는 장지 보험 어디다 팀인기 초순베
1: 초순베디
0: 말디 산방디
1: 파조 못사이드라 소수디야 말이
0: 디니니
1: 미돌
0: 너 디니니 임베이나 인지 톨라테바 체진 철주를 만기라
1: 그런
0: 레제 인지 체베스네 체비나 디겐주나로 추고 메바
1: 좀들
0: 레스레스
1: 나나주 개개신 전바스라 차장인
0: 교는
1: 안디나로 추도기라
0: 리세 로로기라 아니 계속 인제 레베스 제비는 기라 아니 겐주리아 파카바 교야 파피 팀인겐 아주 덤시 신다는 데 유나라
1: 덤시 계속 겐주 매와 차시는 디르샤 기란도 덤시 없어디 로마 기부체 로마 기는 디르샤 기란도 근데 조감 좀 말해 저런 거 조감디 엔
0: 어어.
1: 예민한 단단조 개개시는 공단세가.
0: 어, 좋아.
1: 대강의 개체 짐지 따지.
0: 비자다 이내
1: 비자다 수질 봐 개체. 아니 나나조 단다 뭐지?
0: 구대야.
1: 어. 더 도제슈라 개발이네. 디구 대체 모두 소스지랑 진체. 팀민이 로바면 아니 소대부 차자리.
0: 런스기라.
1: 추준교 조마래. 되게 차장로 주동제 단다 디나로려 추주단 직제 주요 차선을 기능한다. 단다 동해디 인지 말라가네 단다 디슈와 기능한다. 매자 호화사 개개수는 이게 다 수고
0: 기능한
1: 나주 디슈리 단다 옥조스란치
0: 로스
1: 개개수는 진치 다우시리
0: 야
1: 먼저 미부터 붙이 뒤에 차단 주 꼬제 디나로 슈디게 주 장세수
0: 아니가
1: 나주 슈디게 봐 장마치 건들러래 天涯的个 주 天 이게는 디싱게 응나조 단다 트누미네레 다치 말아 트눔 디미게 단다 주요 조금게 조금게 트눔 가각 디슈와 사제스가
0: 되시나
1: 가각 트눔 디게 사장로 제부게 구도
0: 노 레스 레스
1: 디나로리아 단다 계시슈딩 응나조 주요 조금다 말아 주고 단다 트눔 시험하래 계시슈네 지요
0: 오즈 반기라
1: 말아디 드네 규규조감디 변수샹 어디나 로우던데 놈디게 장마스마 자제 사바스 제구도
0: 아 레세
1: 아니 추디게 장마스에 자 아니 자라 제고야 돈은 디진 디진이가 나죠 단데 디샤 말라나 로리아 단데 디셔랄다 로구 망부치 로구다 디싱은 나죠 단데 개개슈는 공치 로감 로감 망부디 디게 로구디게 주비제 디버룰이야지 추단데 유미 제스다지 비주단베 나로래지 야마케베다 추디게 쉐메스
0: 바
1: 디스 장마요 쉐니 아니 놈디게 차단지세 아니 로바 유르샤이
0: 로바제
1: 직대 유르샤
0: 로로게라
1: 로보규 고는가 나주단데 칠레랑 단다 몬소니 주 군주디네 제단에 디게 추다디게 잔잔 나나 슬락베 니엘 말아도 거리 기구리. 카드 기구도도.
0: 어, 레스.
1: 카드 기구도 눌러 봐야 말이.
0: 레스.
1: 카드만 기억다 거르다 야고 직다 거르 숨제 시절라고 해도스. 나도 뒤네 어. 인지디다 넘줄로 봐는 시작 배도스 거리 기업체. 거리하고 뒤에도나 아니 저놈 되게 로지 디자인을.
0: 아, 신내로 봐야 유바.
1: 라리.
0: 집에기라.
1: 라리.
0: 아, 레레.
1: 딱 예세 팀문님이 팀문님이 숨바 계세 봐요나. 거리 기업템내래. 양퍼스 신제. 하나서 말하는 로니 자다 자다 왜게 숙다 직도
0: 도도게
1: 샘부스케 그리 다디는야 갈리갈리갈리갈리 단다 디르 추나로 디르 알다나 나주 치마다 안 되시면 보시오 말에 디게 장만 맞추나 아니 디 나주 말하는 로 어 레디체 은 디나로리아 단다 디기리아 전음 줬다 디게 가디체 디나로리아 치마디게 가제 안지 인지 말하지 자야
2: 我的name是朱小曼。啊，卡雷的呢？马拉卡雷的呢？嗯，那是。嗯，第一人了。老爸的就，古屋的呀，姐姐的屋。类似类似。俺的去了呀，出姐们呢？卡雷的龙江家的人。哦，类似。伊去了呀，卡雷的龙巴查多呢？嗯，出姐们。丁吉。丁吉，从大。老老类似。哦。嗯嗯，类似伊朗土著呢？老老类似。哦。嗯嗯，类似伊朗土著呢？嗯，出姐们。丁吉，从大。老老类似。哦。嗯嗯，类似伊朗土著呢？嗯，出姐们。丁吉，从大。老老类似。哦。嗯嗯，类似伊朗土著呢？嗯，出姐们。丁吉，从大。老老类似。哦。嗯嗯，类似伊朗土著呢？嗯，出姐们。丁吉，从大。老老类似。哦。嗯嗯，类似伊朗土著呢？嗯， 下。
3: 那爸爸给你吉林哪了？参加几届？咱们也下不住去，真快住个。
2: 大大的，小了你，莫查弄这路。
3: 莫着当我妈的，尿着擦着的，听说莫着忙别个了，下次可不许多，全面弄穿了的啊，有效。提来，那爸爸给你几句让我点接着。
2: 茄子，那个阿姆让写下来，用钱多啊。
3: 嗯。
2: 米仓妹，给我银子的。
3: 是吧？
2: 几句让我拿了，忙是点名的。熊龙的，杨子是恰蒙的生皮。
3: 是吧？
2: 马赛，可以为把左手也牛洗了着手
3: 啊？是吧？
2: 那个阿妈，
3: 嗯。
2: 唱不些呢，我也莫是带你去了对面的。
3: 要我可接？
2: 大姐呢？阿蒙个你，几句让我爹接着。
3: 着着，几句让我爹接着。阿来姑阿南爸爸。
2: 呀，南阿妈。 好轻松
3: 赶快全部的进去
2: 好好
3: 哦爹你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全球龙青年轻礼物节，表演龙青年。他的全球三九两站的签署地。全球龙青年轻礼物节，表演龙青年。他的全球三九两站的签署地。
2: 세모블린게 공감상 대리니 변다 초비의 체인 슈지탄 진다 개비의 체시 레사 명마시
3: 팅디리세나 슈규낭 퇴종니 왕춘정키 테살 변친 이디니 최기 개보타 제첸나 외고타
2: 란요총 등의 급주비의 창송 최초 탱주벌 슈켄 서규탄 총기 카키 갱구 루딘츠 루주기 긴지 차도 코어탄 체두 랑도 기토니 나중에진 랑종기 차샤카 피게 동외 나바사바 호타 뒤주 인시 숨메코로
3: 펜션이 제 차바토 양타베 시튼디 제다오 주바타 라다르시베 롭션 롭스 춤제 사덴 토통 정당 위급 주베 창송 최초 텐 주베 공퇴 롭션타 라다르시규

0: Sengalingge Zamlingki Nyurzhu Jalamki Sorbi Pulam Chishuiki Chukung Lumtum Debi Tupsha Shibdenang Tuyenti Benjolane Ngurzhu Nangri
1: Nyechara Rangjeki Rangdo Shibzu Chebe Zamling To Cengdi Chishuiki Nyurzhu Jalamki Bichuiti Nichi Dagjinki Dichurang Chung Zenga Jene Satong Angnibar Jowale Chungming Chune Taizang Chungji Parki Nyurzhu Jalamki Dichu Puklamki Chukung Lumtum Debi Tupdi Nyurzhu Jalamki 美国的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 经理端唱提 PMI 加强协助西部堂成中你形象想了提过的气囊的协助一线接纳你听解错我最能是
0: 也可不懂这句协助来日到家的那他中国所主堂女主娘这天做给卡扎切别今的准备中国所主来日给女主经理端唱提加强协助西部堂成中你形象提到我狂魔里加强长期堂成中技巧又不是陆玉给成新的电位呢罗马企业今的准备着垂在拖行切据别瓦他他能先错了所推荐人心去修建破别忘记苏准来日给女主经理端唱提的都是中恰又不是他略到我顿巴着让给其三家忙起玩着垂在军头瓦堂三家忙不如南岸电北京去苏准来日给批给空的到我空马来军国都请把他给来给团给批人电车铁子明不是今的顿巴着让给其苏准来日给国内三百二线给给批教三部军权签约老子托为苏准来日给女主经理端唱提给将我军我送他成军送新北南团给端唱给得都是同样明白的给将我军我批沿途快速电不穷瓦他我都三百端唱二线给将我军我送也军权突下三个零件黄岩凌晨给个人别人群松用亏给托他们起的站下西北南团体变作了呢南部零件里我追那个这
1: 中华民马集团阶级起人群松中区起随意谈只有电笔协送今天阶级起经营人群团购部谈阶级能力谈责任区中国初到年度区海南省前民马西雄阶级年之托黄岩凌晨阶级人别人群松中区起托他们起的协把站下黄岩凌晨年长阶级中山林总特年行铁里推梦梦银别取旅茶队健康麻辣烫米色起色系出别不谈瑞别跨过能地建堂加最瑞别经过所扎起行动了年为经过所差忙不吃不了配送筹备经过那么人心堂日滚别米色经过讲学习接入你当下面女婿在我流经的古巴的解析积极抗体红颜凌晨结构人别人从松中区萨土军巴的超经过内每天切地妥当这些推过仓土动物堂人从松中区堂这位诀别亲给提给及切据拿错了大动亲就的切修切入动物妥当其他卡团聚突别给连接前年结构人别人从松中区组织堂妥当其区界军队脱落动物浪下团聚不是妥当切的人昨年托妥当其蓝水堂大用切的接近其跟着所电笔切约定全团建卡居住约不是妥当切的电笔提呢解析积极抗起千个格林起浪在团聚切别切的开进行一百堂红颜凌晨起人从健康麻辣起那么人心堂电笔人心军队人心界松中切居住团宁开进的约不是这一地震起妥当这些的妥当切的团聚年龄切别的组织切的健康考虑松中起跟着团聚年不堂云南建起温翠年的堂得是千零起冷水做不堂推过仓土动啊家族团共来得是千零起接报堂健康松中拉丝错起列团军退别话蔡西头的国内红叶凌晨阶级人别人从松中区组成堂铁里妥当也不切据铁里下人中及前天三节团共起初具恶顿堂人堂帕尔梅团来进去拉在三百南场拉林打个出下下面提过去那段写着一线要进来呢听解错我真的是
0: 你家培给天天世界天空给出去我跟他人谈帕尔梅天来进去拉在三百南场我所别不出下听你让用军参加天气南场银把谈之拉达起给他跟蒙威国旗你懂懂给解决单呢拉达的起源罗斯明不是南昌体内让军军行住亲日看行列团在塞尔贝塔塞杰亲日行住看肯内吃的毕竟所从六千塔中部塞杰年迈所列行住看所艰难去列点亲戚千把聚堂念头搞住七八塔体密于内在对天天天空给城西最准内培给列人团内给六千区在秋永内拖着东七日南昌体内当前被团内批就了唐布罗密巴塔内塔之亚 gerju tunze, sadu chalo, saje shamoso kendin tungun lamigata, sip tabe lenu lakze shimbata. Tungun chugdu piju chize mawa, sunu rintan towe tunze kudu midawa sugi netun lamine, gagze dewe lakze ki gagju gurim dimbenga, gudi chedu. Singalingi rangjongi toba jingne, shambala ringne yugo kapte nanje la shungne, jutun zo chimbushi ringne yugo lamti jitu tubsha, sibdenang tunti benjo lane, lingia zong o junagri.
1: 年前，吉隆二年冬，下面女婿走路路，中国乡巴拉人类如果吃的那只结果，四川省级攀枝花虫吉土鼻型，让叫叫人类汤，如果听起草瓜人类说过汤，第几一篇种，这是第一，北大了米的，吉兰尼吉西汤，吉兰尼吉古，吉兰松吉团，吉兰松吉吉，吉兰松西古杰了，吉兰啊，西中土切的，人类如果听讲做基地土文角的切呢，吉用其如果拍到天际来把它，切康一了枪，先把它上水面去，停止休息。 文章中，我对从头到尾，表姐妈的作业本，表姐冷不家庭汤，吃点那么点去，吃了吃完，娘汤，可别没到了，到啊，汤咱们过去汤，前几年吹熄不接去，决定作为冷天全部洗掉的，给咱们冷就去，配送草皮上从镇江汤，那么人呢，的确吃也不是，怕咱们提到去镇江配送草皮汤，人呢那么点白，虽然汤云南去汤越冷的汤，绝对他们下不来，有可能冷的去团在麻辣。
0: 推门托出去不是。生了个，老百姓给丢个了，写不通嘛。光吃东西嘛写吧，他是了吃点吃些。第二个技能对写着，以前进来呢，理解错，我真的是。今天给别菜，人人去逛么着，老百姓给丢个写不通嘛。光吃东西嘛写不贴，平常丢个康心图吃点吃些。天内老个了吃点汤嘛吃些，他是了吃点吃点汤不赢不他。推门嘛赢别，老百姓忙水路个他。 几千年谈点白陆军人啊，去登局的，点么话错了，没什么规划，啥都日子去点么，随便写想到。车兄提囊，后边许诺马亚西塘，送马大满去两万左岸都去呢。后边玩去跟的水去，后边你玩的年纪不大，也许特人头那么周围两把塘，年纪再过了七九这也真就跑遍。
2: 草白瓦里去跟的羊肚头呢，蹦蹦硬皮皮，轻皮松软，一叫了，硬皮顶边登就就有。看地图，羊肚两皮在上什么塘，人多千百，掌握了过轨去经验顶边南北洋洋文呢。草白面不脆，培育点松切边，拉上水面给这些酸羊特别温柔了。老久给秋根人们拿，老白日没出给生鲜鱼，精准托把它。
0: 记录秋冬个别出去人啊，老着让给去每日我种个猪给吃素菜呢，是的，错啥不算不谈。后边不住去，每日看给搬到他娘头，再度点别清洗准备推着给南方村去。车端去过年就跑了，后边忙水路开着走路去的，开的狗在了店内，成员每日给人来捐钱他，扛枪杀掉每日看给忙错完了，贫村大将他，新村娘那给每日团结给人多，酸娘特别村把吃多。
1: 生个林个，让将给三对新竹马背成员每日打过草包卡古巴，云南土都是别人七八个月多，西边人团体变叫了呢，南部林个里啊，木准那个热。年前了，让将将去三对新竹马背成员每日打过了草包卡古巴，都团结过了三十多星，西林街来接不他忙错西边来筹备打过了草包，今天准备去女婿接你呢，今天接别去过年怕了，云南新区的眷呢，团员人交什么去都是不接过别个事。 他定期得些草包呢，将用给重点汤，三块卡呢用为吉利汤，比如，明白些。夜里说，每日忙不，团米来吃不汤，空米片吃完呢，重组汤，第二个屋里人参加起，空米汤。每日团结一团去，别上团米，西林去，每日来团不去，下大饮食。都是吃点，大个萝卜，云南干嘛忙在六康去，六月天就康汤，普洱每日团结人数数，大个萝卜酱吃就汤，每日团结一团去，六十汤，也吃零六吉六嗦，健康西北组长。
0: 常识他给他提醒，他咱们得给重组组长说，昨天天光了没呢？别的顶是不吃就不吃。
1: 三日夜，他来培养刘家镇做起，三日当我同不提天下。西镇人对以前进来呢，他给做我真的是。培养军军给各主席别刘家镇做汤，各主编每日给水军刘家镇做给三日当我同不提天下。第二天的给别菜送人，培养军军给各主席别刘家镇做汤，各主编每日给水军刘家镇做给中地部落南昌给。 花菜、种地、菠萝、米、给的去，真都去，他都是。现在在创建，谁有种地、菠萝、竹叶、康土，你也不是。如果创建去，他们就可以铺不起人了，谁给当么拖把他？第二，各地路在真做给，谁给当么汤不得这些。
0: Sengalingge, rangyong jo namshi le kongi, tuigi gi namshi wanda dangwar si na, sa guo di na, char shue qingbudu, shibze nang tuan ti, bian jo la ne, mo zhu nang zhi.
1: Jinda jiewe ci ni nin, rangyong jo namshi le kongi, tuigi ki namshi wanda dang xin, maung ni ju xin, rangyong su, char shue ngon se tuibu qiru zhu ji tang, nin zhi tang xizi, loga, hasa jie le qiaba chungwa le, jingwe para pabju tang, sa cha ka ji le qiaba qingbu pabju, lo ju ki, sabab po sa la, qiaba qingbu ham, cha qiara pabju. 대린 너주탄 참도 시제 파사 포가 소수 니공 예배치 뒤통키 자자탄 주자라 파바탄 하과 침부 개바 새로와 파바소치 남시 대주리도 남시 대주 조네 모두 쉽이나 진데 개배 칭안이 치 군인 파라 시제 호주탄 포게 호주 닝지 호주제라 차바 총원이 등외 바로 법규탄 대린 호주치 서버 마사라 차바 침부함 자자라 법규 머리탄 참도 호주라 남팀니 차바 총화함 양나 주자라 법규탄 사자 카지를 차바 등화 법규 대민기 사자 신타를 등바 망부 코르규탄 사자 카지를 퇴자라 법규 진대 개배 체준의 체종이 님파라 닝지 호규탄 시지 호규 로게 호규 너리기 노규제라 차바 총화 법규탄 사자 카지를 차바 등원의 치외 바로 법규 하사탄 로게 의자라 규탄 노규토 남시 팀의 차바 총화함 양나 주자라 법규탄 대민기 사자 신타를 등바 망부 코르규탄 사자 카지를 퇴자 법규리도 생리게 지로 니동 야미 니슈 저주르 중국 편종기 히말라야 계획 계지 숑람 강고로 틴트루 급뒤베 틴초 니베 틴트루낭 호남 소로 차가 탑샤 십제나 등 이시안 진란에 딘제조 모르네시
0: 진데 계베 최숨니 지로 니동 니슈 저주르 중국 편종기 히말라야 계획 계지 숑람 강고 틴트루 급뒤베 젠참 니베 틴트루 고초바타 강고 동켄 초 처숨 최 젠종 크위키 자라 롱네 튠디 람바토 중국 최 제슈기 총주주 최기 초고 총주규 내 탄주 광부 겸다 존능 쿠토 주지와타 젠참 디지 링체라 지리 갸타니 슈 저숨 학점 예브시 젠슈바남 처숨 최규기 젠람토 듄드규드 지베 커르타 탕장키추 두베 낙체 최기 나위 총주제 통투베 젠슈바 최 자자 치위 젠두르 쇼토 처숨 최 튀모마 인베 냠규르 양초르토바 총예 진도 차부 체외규 진톰니바르 미게르키 앙탐부네 숨바타 이시에 진슈바 약슈 랑게키 진슈바 약슈 타메 동교 격슈 미게르키 춤제 렉슈 제기 차가 뎀튼 총샤 진데 게베 최신이 진도르 티 진참 숨베 진라 하서규네 하서 총기 고베 진도르 베고 추샤 진도르 키 고조사타 주 지사 참마 포장 보다레 탕진인바타 진참 기 지증체라 지리 굽주 컵실 학점 옆시 생글링게 허가 총기 키 짐주 침게 차주지 마든 체샤 시드랑 20 벤조라네 무드는 거지
1: 예자라 허가 총기 키 람도 신이 랑고르 총제 시기 뒤마라 응위티 시기 오마세 대지 카주미 조페산에 카주 없이 년가 체외 랑고르 디제 짐주 20 첨부 손이 예배 교든 테레 신이 짐주 니도베 람도 응위티 기능 뒤마라 람 주르미 조바타 칼로에 체리 마규 공 콜람 담거부타 람의기 주든 천다 시리 짐발레 무티리 게네 람주와타 디게앙 카주와소 참미롱와타 닝가 체웰랑고로 동웨 곰시잉이바타 렌군아 토네 덴자타 시베 덴베 고네 랑고로 땅 괴베 친구슈샤 생리게 저도 이신아지 라네 계지 놈진 고르치 내주 사슈시 생계소 무르능시
0: 사고 공마르 어르타 이젠 와르 급시 링키 핀주 괴동 치잠 샤바타 촘젠 남바 시르도 치네 계지 놈진야 마차 옆시 티나 뉴욕의 놈진 야장아타 청중 니차바타 불렌테 놈진 야자초타 청중 게게차 유브시 지지 숨니 이시에 뉴총 튠잠기 게진 놈진야 야자 초라섬차 유브시 사고디르 어리신신 조나 총부이 사고 공매 선주도 친조 디부딩 이진의 구동 미치베 뮤트 유지 이제비 와딘 촌니게 사고디 사다와디 지지 숨니 저고사베 최묘체 유브시 내주대긴키 지지숨니 이시에 뉴총 튠삼라 계진놈진 체체를 차바타 착제의 급시진 계제 출리계유 사고 공마르 계지 세공 파와타 물콩 차유디 지리 자진기태 사고 공마르 계진놈진 체체를 차바태 물로 잼태쇼르웨 촘제 샘제 실류도 칭유진 아리 계체냠제 송조 울린키 물로 시주 아르웨 탐도동웨 문바야 마루친바타 아리 불륜키 용부 차바태 계지 실콘 계절레고 타 청중 계구 퍼규르 슝네 개비 원가 무과 진콩 소레기 괴괴 뒤남나 갸르토 최바 제바타 타그는 시 멍위르 고르키 슈킨 워 사고 콩마르 계지 타 청중 구차 유브제
2: 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的鱼品种长，过了同居的年冬来节，品种的养多，

0: 왼잠기 재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1: 자스탄 덴베 샘보보 랭게 세모딜리 탄다 남바 랭게네 샘우수베 리젠디니 편정 롱친 년친 리콩 벽에 롱친 키 다우유기 골강시비 세모 리젠디리 만주 리젠디 닌달 세모 주주 주탄 감십 주토 롱친 키 록럽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Sharku logo nuku kiegusum. Jerry getting kamba chimbusum. Churi chingwar si gamba dar. Karki jerry zembo lakbarzi. Jerry nanki chongso shueshi cha. Lasa barkan shueba lekung tang. Makchi kang tang budong kang sar so. Shungcho lekung kaji dina yu. Keba chulin do kang chang kang tang. Mita kimzang kang ba gayang yu. Huajang xingrup denje chen din tu. Iki mebe durin tuanbu si. Xingba tela durin nangwar cha. Pegi so yu le kang. Zir sun ba. Shueki dugu bekir si ba ni. 포장 저리 누구 쇼알네 레지 민저 소케바남 소제 토라 디루 렌토 좀 랑랑제레 총베 착수니 소예 비샤가마 닐라제 포장 구격 존격 루캉슈 청진 준비 칭웨 타네고 메롱 지신 탕세 추 징보 진디 유이 숑바 차겐데 루이 포장 괴리 바감제 징킹잉라 슈바 냠지가 준비 심네 제주 로양리 징키딩라 딤딤 냠무큐 덥창앙바 쇼카르 박핍규 관나 미초 가디베라르 고르셰 뛰셰 남마셰 냠부 죄당 듄베 강조 가르키냠 기세 둠리 킹냠 토다르제 제고르 핍킨 테딘 제송양 Demu yin la shu ne zhe cham che. Birto kenbu sormu du che gi. Lekbar chi be zindin rimu le. Lakbe zonggyeb lukang zidu ki. Sumzin ne la gengba dirwa che.

0: 통급자 강고고 데라우 데바 샤친 뻬메스비 예코스고리
1: 어허 아니 대동 대마제 고디디야 키라 종데기 내가
0: 되지
1: 아니 디 그드네 지제 고주브레 어
0: 니총자니 니히 탐반니 존데 종데시바리
1: 다 종데 이야기 삼바티 그네 고중에 라프라 비뉴 유베
0: 네 다 녹차시 튼주 녹신데 튼주 그든 종용 미티 하나 땅에 말라 어 저거 종데 실반데 혹시 만년데 디몰라 종제치옹바타 曾经跟跟雷公都说那里昌明个叉叉的个芒族个老公是比电力大不同第一个十岁空中做吧西家人里了偏头有的比没得个当个这里给一当落军日用第一个傻傻说说当南空个没得个吞日当对面一撮电子几下位头了一样中这使用的芒族了偏头先报的都对让你个三兄弟现在这个不想在那哦他中这次写起兄弟也报的这里谁呢没忙芒族的三路老公是特别女娃大母中这次写个 다섯 라사 총켈리 아니바디다 든주근 제상자와 톱쇼
1: 진내이나 소수의 롭존체 니내이나 소수의 배준체체체 저기 망조리야 마 땅다 예거기이나 시주된도 마 저저시도 다 망조 망고지 얘기 신규요 말봐 한뜻이도 콘술 로고지야네 팬도 하잔 친구 중요하죠
0: 어디 뒤쪽으로 다 저기 망속 카시기 이게시가 말 양 카시기 저기 이게스 힘비 안다는 대비장 따가마 나다니 저 샤양는 마 종전 조비 갑서나 윤디나 저기 수주도서 종전자 시 윤디 즉 배됨자 따독조 즉내는 저기 배됨조 띠는 희자르니 그 고모 세기다 나니라스가나 로건 시용시 자바트 배됨이 배됨트 나랑 김창남자나 식망쇼인 진의 배대 망쇼인 배대 남신은 좀 죽자 삼지스고 그런데마다 셔탄 김창 저거 배대 시도양 망보인데 나타 배대 창마터라 배대 약들이 로건 말이 배대 랑골이 육파다데다 딘나나 릭샤타 쿄샤 망보 우스리 네 배대 나나 쿄샤타 당 장가마 티 배대 나가 릭샤타 네버 그 장가리 그런데마 배대 그나라 춤룩이야 디나요리 수주야 디나요리 샤바시인 조탄 디나요리 무육군슈 우승니 디나요리 로서 패지 동탄 디나오리 소위 샤킨 주나 디탄오리 이나 미나 두소라 녜바르 그 즉디나 만족 참미 로고 셴보시 투사 다산 윤디 톡시 파드 종저 손두야 로브뎁토소 타고리 로브뎁 나레 디나 잔탄 요바 즉 녜바르 그 힌고가 다티 두톡 샬바다 로브뎁 나초가 다티 두람나 두람 니 쩍쩍쩍 제 데바데테 두람 톰보스 제 탐바 제티 주보 마리 메겔라 군슈 요미 탐 마셈라 로브종 요미 티 주보디 두람 니 쩍니 말고 쩍섬 가초 지마르고 시에는 양 토든 저거리 때 나초 삼노 셔츠 양 대비 양 토든 저거리 배댐도 양결이 하고 얘는 나초 증니 초반에 약보수 김부터 받아 니니 초위 나라 대통 시자 망보수 미신바 되는 같은 건 망세 같은 자기 토라 인지가 선두 교경 당 괜친 되는 친친 본친 투수 나라 영조발이 마토 다 저게 배댑토서 따질 뇽뇽 상조다 전주 멤버십 배댑토서 윤총 투다 약보월이 어느 땅 같이 카판나다 투서 되는 저거월이 등산 야시게 분명시 예파까지 인사다 카판나리 때 고리 쇼라 따가마다 고메리 쇼라 때마틴 지보마 안부 자냠도리 통미 맥냠도리 삼반 축파지도리 투미효얼마 되네 배뎀자 투다 배뎁조 지는 증니 길긴티나 로용의 띠그마 니니 로봉 따비 담식나 송그마 섬니 편나 따비 신종의 시그마 따트디 따따마트디 배감나 저거기리 잡는 커그만 뒤는 커그만 또는 띠그만 데코토 테코콘 칸야시마고디 릴라워스 레바 또 연디 배뎁 따로스 레바 던주 놓고요
2: 平时为京剧当年龙武顶剧听了课他错别将他们下顿图年龙武女学课也能盲错错呀边秋堂人内月国所坑集体偏把亲不特别过了接着续别这不过去图二股桌别庚金桌这边娘们三西北提人提人可以杀对我在当内西北内前徐总他的声音内前提西北千贵南天这点边秋了他 列前作用把单总之把自然中文呢听见两岸最列前先南把托前来修音听见故事难过随着看忙去中当列前先谈第二期间帕米次落去列冲别对自如去用途不啦 第二期间托配沙土人类的开帕作图随着看列前暗处起土的田素银啦暗处毛翁的军事养银

0: 토강기 고치니 괜찮네 버브리스 시청게 디하고도 잠바 까간에 마 지슈단제 따고 치기 진나리아 급데브리스 요메 따고네 되니 탑상기 고치도 잠바 시청게 고리아 탑상난 주제 쪽저올이야 급제데브리스 요메 시마키제 요니 따스제제 따고 게브제 태국자를 치니 메가야스 요메 신다디게레 야라니 솔로 메짱제 토강을 기업리스 대시 세도 잠바 추크니 네 토가 강바 추께 슈닝게 크룰락세 제산이 차 잡스제 기쇼 쓰기어리스 요메 샤다 발리 차 잡어 라소바 쇼게 칼라 기업디게 슈닝게 세 세도 잠바 칠로르 윤적 요거야 네 또디스진 낙지제브리스 슈닝 토그네 마법이엄브리스 그 요거티게글에 쇼게 또 세세드 잠밤 보지게바키 신돈락바키제 고치로리아 퇴행심디 시청게 톰버리스 요머니 락바슈마키제 슈니 콘다부도 게간 주두 시체 쪽지원의 된제 토게 강변으로 심버리스 기궁 데네 네 동매간이야 야자제 급제 되버리스 요머니게 네 고게 슈마세 세드 잠바 토가나로 로니 글로비제 니에브리스 시체게 요머니 니쿠브 하고드 잠바 동맹간에 남제 이간에 쇼마테제 푸제제 쇼마세브리스 디슈고 동맹간에 고감디 갤릴레니 법지 지두 잠바 삭다케브디 슈닝 아제 고제 요마야 동맹간에 삭다케브디 카르레 두스케데 게스티기어레스 디 시체게 고드 잠바 시체게 지지케 예브리스 제자 요메 잠쿠셔 디치신 징리 제베 게리 두스크데 랭게브리스 시첸기 아니 디치신 징리 제베 게기 렌디 제제 마법제 글리살이야 토가 강베 꼬지 꼬감 게바 히니 겐즈네 법서두 잠바 최고 규제 시즈노마 데세 게고 칠이야 레두 잠바 게고디 공메 구송구 되잔 로네디 제게 남제 유스진에 제사브리스 시첸게 꼬감디 키제 아니 미기네 샤르자 karku chilogi ndronga nalol chimbris kap tu tu zamba namla yo maris shichen ga qotum je nelate che tu zamba lamche di ge pungda kep che tu zamba ndronga ne tönje sha le ya kalon chimbris lewar ship ju za le ya le tu zamba sagan ching nalol ya ani khala nyue je se tu zamba topja qopjal mi chi de ya zu yom baris shichen ga te tu zamba mi ti yim bin kangyo chu je je dai zung yim baris shichen le ya Kokam raba taizunga tonje kuni nige gacha tsi kashe shepishubjeje she sadu zamba taizunga nye nye liya kutab kije ridin karzun liya dhuguin kiranda tangum kinani gali pesho a tuskide shebris Shichenge kokam di kachije chungchungi chonang shingi sitrebdi tuni bo na lo la di taizunga bo di geba ku sadu zamba dhugane ni gangyo chuze denje liangshan sunin liya lo chimbris Shichenge do rinpoche chetu zamba kogam tongpa di pungyu nalo liya ngose dobeche che lu che rugane do tunni lewar nishu za ledu zamba tanglong da tu che kuni changa chik nalo liya. Zuni judu chetu zamba tanglong ga shichenge liya kiranga nyeshep nung hinche che langa di gyu che chin che langa gang changa da sagan rugan gara yinpa yinne tozo kondra liya zikaab chike gorti chi kebyo re. Dozo na lolo zuje, shada chan yoje, sadon jenrigri. Rukan inbe shugo, shiksu bogori. Ganda kogamdi, changme tonsjir shahuri. Dine lamzu jigzaliya, nga kuwa. Tuzkide shetu zamba, shichenge dundadi, kielini chimbris. Tanglongge chan tunje, dezide chetu zamba, dongjin karzongi, chol chimbris. Shunyingi naliya, yomni, namlandu zamba, ya lanje dadu zamba, Togangi gochi shayo res, wogi kiego da bargo changma, gen meba tonje, chogo tsubzu cheche, ni naliya dadu zamba, lato kageji shoyo ma res. Yomdi nini togangi chinje, shunyingi ajaya, dangu go changma lo cheche shasha dili, jala kageji, la mintu, tuskide shev res. Shunyingi ajaya, turang gabliya, dungme gane, chakta kebichi gochu dili, kyunyige zizi gyagri kebe geris je shechung. Kogandi deduga chi taga gyuda. Tuskide shevris. Yomniige dadu zamba duge shoje. 잠구쇼 고감디 토야 민두가 두스케데 셰브디 쉬닝가 아제 고보다가 아니 남자 기제 야 라니 신주 포장리야 쉬닝리야 렌게니 람산 땅제 디체가 간경교 페로나스제 쉬시스제 나브리스 요메 저츠츠 제제 신주 포장리야 쉬니 게다니 담브리스 뚜뚜바 미숨시지 담브리데 창물로 추 로용제
1: 스르투마미티게 공매 구순아야 기세리아 친샤 치로리아 구순마미 중제데네 나리아 주야게 탑시민도 딘데 손자 구셔 피쿠슈 주마도치 탑시 신다민도
0: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슈닝 아지다 요미니 같이 드시면 차브리스 간드 딘드마신 비제제 돌리 차비오강게 조마 능시 대고야 지차브리스
1: 사르브 윤드잠바 슈닝 신네 레고 삐제 신노디 코르마질 구제
0: 난 로용브리스
1: 스르누마기 되제 개그틸이야 레드잠바 정부 김지게 키랑 싱갈이야 꾸마쇼차 키랑 군데 세지 동야가 치도 키랑 규린 구 구숭아
0: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슈니 항상제 조츠츠 제제 난 로츠츠 잠바 요미니게 네 권자네
1: 뽐부치라 토랑급리야 치로리아 테차베 제리야 나리아 꾸마 주제 동맹강 고감디 죽어살 꾸이샤
0: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슈닝의 고부다가 샘띵네 파나 쳔부끼제 도게 양스케기요레스
1: 슈닝의 사장게 꾸마디케 뒤라치 나는 주비나
0: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슈닝의 자라시엔다 라비니 꾀게 요마리 충중주입쟁기 시젯 미럽시 균조기 파너자신치 메도베마소 알까부 윤조기 먹지치모 왕게 디니엘이야 나야 동지청시 치숨제제 소로스제제 시에주데레 손님어주 진지 막사야 고야기 두지지 샤이삼제 딱지 강야야 제제 동아야 깨제샤유 미멍구치게 미디로 쓰기데레 니에든데 요마리스 제제 미딩미 다단다 구마시온 라베 깨제디 칠리 갸르베이나 미게 나야 최고 얘기리 다 근데르 제네 가이나
2: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슈이니 샘데게 쳔가 니 먹읍 제제 샘나로레야 다티 수르치 꾸비나스 페치 네 구접대야 규윤예 지게 꾸버땡기리스 덴데승구요리스 슈이닝 아지 삼십 차고라 땡기땡기
1: 난 고슈마 세트 삼바 꾸마디 나리야 급제대유베 소두 첩대 가베윤예 미치게 뇨마두자 꾸마 꾸체비윤교 미치 땅제 땡땡 꾸가 담리 다키랑게 미땅제 글리글리 제제제 니야 탑시 땅고레 마도지기 샤심토야 메베 롱중 키데야세야 비능 신치기 대비나 큐네 요야 요마리
0: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슈이닝게 산이 토란데 야라 나리야 아니 지키 샘키브 맵제제 대베 네네츠디 컨데시오레스나 후기급기 개복권에 쇼네 론규 빵미 중에 최당충 추연 출로 총배 디로마 송유 냥의 나르웨 남바당자 계급 숨기 뒤수 위 계급기 막부연 작전 류첸기 바담 볼락손에 롬밤 체미 중화당 진 계급기 레헌기 제지자친 볼락쇼와 샘제 작부 동바당 자신 진 계급기 왕카이 증무지급 공매 제외 주류 동보 숙자돈 규르베 긴습 줍득 자와따르당 탐계럽기 페항라 제마 윤잉 방마르수디 니게 유이 도지 락도 만조와 따르도낭 다니 흉진 리딩도 갸네 쇼크트 체바당 윤주 촐레제네 바르도락바 지신노 덴데스티어레스 데니가 슈니 세마깁제제나 데브레스 쇼크트 툰베급리야 고동베 자고용구요레스 코리아지게 권달리 친제 민지 세드잠바야 용제
1: 예 푸카르중그다고 탕그부 탕웅스니지 제가 기란 제가 내셔 두스그데 셰브디 슈닝게 고브다가 네 슈닝게
0: 정가나롤 텐데 슈르주브레스 탕웅게 슈닝 통제 구셰브기 쳔비 슈니 가르시게 열에서는 아주 만제베린가 구수 대단인샤 두스그데 쳔비 슈디 잠바 슈닝게 샤라 샤브디 고데 준들레 직내 슝드 저사버체 니네 랑가 타링 구손자 냥내 슈가 자르투마수 중부키랑 내즈 고대마 조자 기란 데르케스 가바쇼요 단다케네 페바 두스케데 게치드 잠바 탕롱게 디고리아 게제 치진이게 세브 슈토야민두

공부 좀해 제리야. 저월남도 뭐 유자 단도부터 용감 걸지 대고 좀. 다리 센 동네 개사야. 아주 길한 제가 용비.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슈닝게 중부기라 굴러르제 슈아. 두스크대 시에제 찬다 세리 레디지 주브리스. 당롱게 레둠 나론네 지제 상니슈 윤교기 세르립주니 뜬제 슈닝리아 편이 발라 샤글라모. 세르데 아주 길한리아. 젠딘리아 퓨로스 제제 현재 나주 이내리 대용에게 밀려 기부된데 매자 고토마소 다른가 친가 제사야 아주 길한리아 퓨가 잡이 두스크듯이 여리스 슈닝게 아샬라가 나야 투즈부든데 능기 여리들 네 콘리아 셉지데스지 쉬어 주마소 다틀리 근데스 제 제오래 두스크듯이 여리스 당롱게 아주 길한데 무슨다 발라담 마샤 콘리아 딱봐 아주 길한게 작제 케베 케럽 갱갱 송기 시우즈데 람다링 고 손자 텐좀 나야기

0: 샴니 당롱로야 닐렌제베 임브리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중어 뜸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비월 제지 내론 의군 책동 골라 제투 차리다 잠쇼 체리 모바리 제기 진동제 제치 온데 다원이비 낭 정시 대화 급실 면남 축경기 년창 알람 차지엔토 델로 셰프룬 텐덴 쯤에 공조 숨미 면남 년칸직 사팔라 차팅 주주다 시도 직제 알람 동시 낭달기 토 견두 공지기 초라 기나리 비수레 나공 차팅제기 초팅 셴마 숨부르 군기 비수메나 탈람 공조 믹세기 년칸 사바딜 짬기 지기 춘 초팅 시거 군기 비월 제진 구시 대니기 꾸르라 주주 제주가 남다 친딘제 사마르탕 세티 지진 주마 강의기 구버망도 개발아 부츠 장만기 유 최대기 송슈다 속신티 차제소 규디 공부당 튐베 협업 주딘 두지 샤다기 토수숨다 냠베 땡두 청구르 죽숨다 두 닌데 또 당제바 세상리 주바 메치티니 장기 졸라 남게 치된다 염수남 한준이기 공조수 行囊 정집추딘 간이다 니티추규 공조수 行囊 남게 추딘제 뇌유 남다 렌직 급시락은 지미 딘딘기 예술 꼴람투 살신다 양구시 딘이기치 되베 우치 배북거루신다 칭소바 디게 응어갈 시제네 디게 도린도 소자 죽베 토탐 심수치 제디 응어갈 헤미 샤달리 죽베 게론마 빼문로기 박바 톡지 침부 죽지시에 작동 젠통기 응어구 남사다 매와 니 세상 미토지기 제발 제바 톡지 치조기 그 방수 죽토 죽숨다 소르강이 교바 전리 통화 된기 우겐 년겐 귀겐 투겐 70제기 두부 제발 세르공마 신중다 무디소 젠부치 직투미 차겐기 제발 겐바 투거 겔롬마 뼈며침다 회바미 상춘투 충배 진럽진 세가 유트시규 제배 낭투 휴수수와 제라 슈칸 겐돌라 개빕기 제발 춘치 쓸쇼 투미 차두응을 외뒤 차귤 체치 쓸쇼마 고뷰지 진바닌댄기 군듄투 응어갈 퓨말리 주배 신감 겸수 꼬바소 추제다 응어규 차겐소 십지 응도 칭 장마 뷰대 동규 댄딥 계산 낭외 뜰쥐기 심투투 그나 제뜻 콘제 겔로마 뱀유 침나 회바미 상춘도 세와 신기 중공 삼예 식수급내 캐루에 계습 진부치 전열 거주 로추규 미치거진 진 대차도 졸둑듭 디급 댄딥 선지 재난기 주둔투 신인식이 침나 회바미 상춘도 세와 시바잠데 세세 마크 도롱 탱상기 투수 공세 뷰린 재미 미토당 라토 변도 정말 귤 줍시 재미남 미크 당화

남초 남불행게 내 원점 체매 루얀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예 레센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매 루얀 시베니 첸디세네 니로 쇼로나

0: 디게기 나나 중에 고두 겐탕 툴랑 주세 숭베 치강 디게기 나나 툰베 두바세 두가라 두바세기 민디 겐제 고든 강이 민고를 야이나 모두지 슈구이 디가기 두바세기 민디 근데지글 문지 최고의 유명이 태라 야이나 케베트라 공부 시죠 미툰버딘데 두알라 Deba Mambuchi Nalani, Ruba Tangba Se Sobe, Mingjam Zam, Goje, Sibe, Jeshe Gu Mazeb de Pun Chimbudu. Ona, Digab Guruba Se de Kundajilan Uzi Chegu Yore Besna, Shamla Nare Tawa, Duduji, Modushugi, Ruba Sege Mingdi, Peju Nanduzane, Peju Tongse Ne Yungone, Ishi Muzi Shuna, Gogu Gentan. Tulang juice sungje gasegi mingdi juk taga janamorwala gas sundu dane gaje ten tembe dade gardalya muji chigu yorwala gardaseyadi tengaye nganzu ngodu shu chuba nangsi dilingai dame bar dilingai da jache gaje khangsi gabe ten tembe shigla muji chigu yorwala sebu shuna Mingsoge Tado Kanung la Jaje Gagje Tun Tida Bena Se Me Le Me Taganung Singi Mulub Tang Chidi Me Chidi Me Nyambu Me Menye Ringbu Me Marin Chu Me Chu Me Lasogbe Dabu Ngargi Tunda Di Gaje Tile Dogbe Tunda Sienda Ji Denba Yangna, tunda, yonsu gewa yinbaji, denbala kogugu yorwala. Duba sidi zane, garde, ngarki kodun tile dobaji dengi yunna, duba seye te, mayinba, meba soge garde denbe tunda tile doche, yinba, yueba soge tun denba duba jigla kogugu yore. Di yina, garde denbe tunda tile doba denje, Yimba, Yueba Soge, Tun Denba Juba Di, Nungung Anzu Peju Chitang Chimungi, Yi, Re, Yu, Du, La Sobe Dadi Rwala, Chetang, Tari De Sungbe Duba Seye Diye, Meba, Mimba, Moimba La Sobe Kodun Le Doje, Yimba, Yueba Soge, Kodun Denba Duba Da, Bena, Yi, Ye, ye, du soge da diri ye, mingde yinbe jinju ki yigi jubu. Yangna, de tung tang, yangna, jodi jiri ki nambe tane chengi yore si sungbe tunda dinde jingle ya yinna, munji chigi ye. Da yinne, tunla ne tang mene jiri yong si ba ji yin zang, gya ji piuga lungdin senpa bo namge, bangla nana, jigi ye. Nga de ya, se di shue ki tunda sumba di kare asana, 지강 디게기 낭네 타마타마디레 중에 대다 응어슈 덴베 중스 숭베 지강 디 코덴기 골라기 대다세에게 다디 아 튼다 카르 덴베르 베스나 공동 모두 슈심베 진주 이기 대다기 장자 임베 남이 타 남이 머이베 체 통조로 구구 요르발라 응어슈 덴베 중스 숭베 셴디 튼다 카르 덴베르 베스나 민음의 체시 인배 민드 스네르 진주기 이기 테 로라 다강 이민기 슈기 양나 더툼탕 양매나 제디 남배 다툼을 구에 남이탕 최소 정기 레스 숭배 광보대 로라 세부 슈베이나 진주로 뜨배 체니 알라장 진주로 마드베 체지 이민이네 진주기 제일 슈제 더총당 쥐지 지리기 나베 탄의 청구 유장 강다 진주기 이기티 다 강인배 슈그 청구 유어와라 제장 응슈 진배 중시 송남어와라 예이나 콩랑의 슈버능신 안조롭종체의 낭도카직의 조아제 세지 슈그에게 전다카디게 예 샴랑안도 낭도 사바카지 안조롭종슈그예 민대 남이탕 최소 진주시에버라 지진주시에바 탕 낭시 십도 죽주시에바 니그 낭네 지진주 多点把汤,解把谢把是南西给,以往你有的,听你你个男的,汤不,多点把个了,造了一呢,你的送不得,提大南西扛住把,他家王面明顿来是,送给,七刚你个钱呢,俺做了呀,一呢,明的,那米汤,那米没人被拆锁,整个月呢,明的,长白那米汤,拆锁提大,西吧, 屯康堂康塞瓦尔主个月面铁大南西康堂康塞瓦尔主个月面呢南米堂拆堂街边塔拉街边民族王们来先把其古古日子多点把南街南米堂南米门边拆团子屯康堂康其他个南西康堂康塞瓦尔主个移民个区都得地俺做了呀电脑我的话啦 这不是为了铁大是宋南街铁大社的电线全部我们的书本一呢天天电么特别铁色的铁地当你这电白他你对着对着写差别给这是那的对着写差别传达罗了可等唐龙西家都写没过把口儿切别没切一万文的写呢一万天经营明白切 忙不应该听到的这几点那么的话了听我们铁大社的大卡的电话的表示呢明的应该进驻的一个德从堂绝对记得给那么的点呢长白那么汤那么没应该拆通做了呀呢苦苦要的话了铁大南西扛住把是送白七杠的几点这些卡的表示呢明的应该进驻的一个铁 长白南米堂拆天座南西的一瓦七大的扩顿康堂康塞瓦尔居民一席堂文字七路七堂的肯定是来是那几缸一边拿了呀送不得几缸一边拿了肯定送不得是那他家王面民族来是送接 其他都被出事来的其他都被特朗普的呢俺做了呀电脑我的话了接着明德一边进驻的一个铁南米堂拆锁成个月呢南米堂拆铁大的屯康堂康塞尔居民其他的南西的一瓦扫康堂康塞尔居民的南米堂拆天子他家的 明天王马的呢新姑姑的日子俺做了电囊在街南米堂切一屯康堂康塞尔居民的南米堂切一街了修白明天堂日天呢西到七姑姑月白屯大的俺做了呀电囊我的是完了接着南米堂七点一屯康堂康塞尔古堂没有的早晚前呢南米堂 切个接了呀，就是明顿起没了，点解到过个月日，他就明顿起没了呀，马丁不切接，起点人啊，我个团呢都得不要的表示呢，都得不要嘛的，都得每张他家王面明顿堂抓着一些问题，七个月日完了。 对呢，南米堂七点七大个七大个屯康堂康塞尔居民的村子大白特朗普几乎他个人弱了，屯大的塞尔永业的前途，按照不得不的下届一些弱咱们之前的这个人。
1: 现在那么做，公共商。 当代天朗村新兴八天年，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来建设。来建地人，平江六八千名给人七亩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专一边过了七零南新月别，三南月秀。
0: cha xia a la. Bi na nami tang che kang rong jo yu di dop je gi tun den be bi na se se gi ming ji yu na zwa la. Das nga du nami tang che jia se yu di na se se di zi da. Di se di sa sa se zwa la, di to lo ko zwa la. Che zang se se gi ming ji yu ba yi na ti ji la ya nga zu la dun gi che Jogurati cheba yina, tan namba di kati chaba di besana, se su, se dobji dubur wala. Yama na, se su malob cheche, se la, se gi, namba dindeji, dubur wala. Mingde nami tang che dindu gi nambe chane yishu shiwa yina, se la shukbe, jinju gi puyi ki, jude, jimbe nambe toane, Da la dungi che su tang, la dungi che tu di yina, dhimba jirwa la. Ona, la dungi che tingi ge tun kang tang kang sewa juwa ribe. La dungi che tingi ge chida ge nangsi ge giwa kang tang kang sewa juwa ribe sina, tande tu la ya yina, chide su tang, la di ngwe ne tun kang tang kang yang sewa den tuku yo ma riba la, den tuku yo ma ri. Kedi chigde tida ge tun kang tang kang denbe tun di yishib tang nguzi chi gugu yuna nami tang che tida ge jula jawe mingdun chibala ya denje shido chi gugu gore. Rwala, becha xa ala. Tanda ngandu kong ya xabe be ming se, ming bina se se di jawarwa, se se di nami jase yu giri. Tau na se se gi nami jase yu di la. Nganzu la dungi che dubu jabe ku cheba yina bina se su se du dubur wala. Tau na se su se gi sashib ju su di tunda kati denba ribesina tande tu la shi dub tang duk dub meba jiri. Rwa se su se gi su di ji la tarja wangme mingdun tida la denje nganzu yishib tang ngunzi ji cheba yina bina se su ca dub. Seyagi tarja wangme mingdun di deji yueba yinna dup seyadi chawaji yin zang chawai yu seyla ca gebe chawadi chebe tun denba yin zang digabgi seysu seyagi su diye tun da kari seyor jubar besina nami niba les chawai kodun denbar yuwar bal daya ngazu mutu beshana digre bena seysu bunang shiba dupji jabi yinna naba di tun da kari denpa ribe sina yu la chawa chebe tun ma denpa cheche yu lam yangme na den yangme na shi ti ding la chu kang xin ne wam cha ba yu ba so ge ko dun di se war ju ba riba la da pe su mwa pe na se su nyu se ya ge se di la chawa sa shib ju su ji cha ra su ti je la ya yi na nyu shi be chawa ming di cha ba yin na Nama di dabu yina, tunda khadi denpa jubwa resina, goba doi chi du, nyu be, chawa di che be, tun denpa yin zang, nami shiba goji gi tun denpa rwa la. Yambi na, se su gyuru dabu, nama yina ni, chawa te, le te nyi gi ngawo rangdu duba, ti nyi gi tun denpa che ba rwa la. Che zang, la dun gi che ni, jigba re, do chung dang ju di nyi gi nang ne, Judy Chan, Jingi Yube, Nabaye, Jibode. Ladungi Che Jase, Yue, Jibode. Tamalokadesna, Se Shibe, Mindi Jela Jawasha Darwala. Ladungi Che Jase, Yue, Jibode, Shugue, Gumze, Darwala. Taine, Termung, Keju, Tindeji, Yuba, Yine, Sashib, Jusu, Sosu, Gob Sosu, Kodun, Mendawaji, Dembarwala. 조의 금제 가르레스나 조의 금제야 남미 당 체당 제베 제르 슈베 민균 치마티 강슈타 머슈게 타제르왈라 체당 자외 낭레 티다 낭세 강주바 타르자 왕메 민균 레스 송낭괴게 내가 양 딜로투버왈라 양베나 가즈 무투제 베샤나 디그레 양베나 Nami tang, nami me yinbe che je yu ki ming, bina nganzu zunzin se di xia. Zunzin se ki ming di ji la, bina nganzu zunzin la, zunzin ki, zide che jia ruwa, zunzin ki. Taka nang xin ki zunzin ki si, yang chi de tie jie jia ta ge neng xin ge zun zi ne zun zi ge zun zi ni zun zi de zun zi nam zun zi yang se le so be nam mi ta nam mi me yin be che tian zu de zong dang jue di kang rong ge nam be tuan ne tang ba de jie zang nami jiu yu ming di zun jin se de xia zun jin se di ji la nami che dang nami me yin be che tong zu jiu du zhe ne yang na de zong ta yang na jiu di kang rong ge nam be tuan ne chang ba xia da zhe wa la nami tang che ti da ge tun kang tang kang chi da ge nang si ge yi wa kang tang kang dian ba ju bo zhe be si na ti ne luo la tian zong ni da nami tang 채당제배탈스네리나미탕채툰즈줄어자외민준치멀레신바치스앙돌라떼낭월왈라떼낭월레민대나미소딘즈시바라지진즈시바탕낭세십도죽즈시바스치라그낭세이와니탕 낭세 십도 죽지 시에벌레 도르덴바탕 개벌 시에바 니기 낭네 도르덴베걸로 야이네 자왈이야 대다 낭세 강주바 타르자 왕매 민둔 레스 숭베 시강 디니기 걸로 야이네 모두 슈잠 다가시기 예 샤망에 니바 개벌 시에베 낭든 걸로 야이네 모두 지슈기 예 니바 개발 시에벌레 남이 낭세 강시 주버 시에버스에 직다 체기 낭세 강시 주버 시에버스 치다기 낭세 니요레 당보 남이 낭세 강시 주버 꼴레야이나 숭배급라 자올라 진데 숭고드와라 진주 예탐 치바예 대신 치치 띵지탕 레자 랑자 주버차 원토 외바 내바 암스 숭제 지게 쇼르가 지기차네 나돌이 아이나 남이 낭세 강시 주베 코든 똑답디 대난 거 와라 남이 당 체기 낭세 강당 강세월 주민티 남이 당 체당 제베 민둔 치마다 리데스 슈네데 송지 체제 시도 지구구 여바디 콩라 돌덴베 겁라 안저 모두 슈수만 능신 와라 제단 샤만 안저 로종 슈에게 남이 낭시 강시 세어 주민 걸숭배 시간 시부디게 로종 능디에 대다 낭시 강주바 타자 왕면 민둔 레스 숭배 제시디 시간 메른 오리 탕 시간 메른 오리 낭시기 이와 유제라 잔낭 키만 낭고에 대해 개침부 시부로 와라 오나 진주 유탕

시비 팀든 치모티 투윤 당와 쪽숨 제바타 중국 단체계 기대모와 미팅 친이게 둔주 둔둔 항상키 이왕군네 나오 시비 치부니 투탄 파동레 계획 계제 슈지 문규 중앙소 중국 계급카탄 락단치네 미식이 투문기진의 슈샤 송경치디 코양人心 친별국내 점린 시비 키나마人心러 송급치그유 시베니 베리기 왕키 장단츠로타 핀춘 제시르 쯤베 왕키 푸숨 치초소 친유 징더전키 롱동키 가르유소 칸티 점린 슈샤 키밍튜난 사르토 넴베 스지기 점린 기우군라 라르향 징네기 쩌와르 지제체나 미리시키 나르웨 추심 대표권에 점린 빵토 렘바타 고예 로겔라디니 시베 핀춘 제시르 쯤바 군디 동토바타 양시네 시베 민자웨와 핀춘 춤제토바탄 튜문토 피게 동토바마세 점린 시베키 미도 동저티 티웨 장단게네 순슈기 킹수 죽토바 자주체유 니차 시진핑기 투럽사베 중국 캐취기 지조진 로기 광바타 점린 키게지 조린 총도 닝샤로 错不他 给个文革就好怎么用为 7개 4단기 구치바 给的你说好怎么他 中国的家庭熊策起目와 주둔错别开와 年久的期 투미소기 停留前期 冷破的교구나 中国微博运动期 日本熊路他 朗林期 落住接续自营国际别决定作物的命令 比这谈着令切不他 宁夏期 新南塔 莫克塔 所在扩康图具体 康萨尔新这塔 我在给清别 西海国内团列塔利街区为重营重叠建立中国微博运动期重建了电邦区区不是从小观众期中国科学电别微博运动期冷不息对提该期批给中心被给客微博托巴洛托坦一起切入到我们是明日给微博运动贴了特朗普三不息催息切约结算区不是 내면외교탄日一取得了其속신이中国共产党给国产谈人怕党争做给列国人民主谈人不信跟着苦路玩托约铁锤给其他不能点你中国给用三年卡年培训起来七八当地创始不多列嘎当瓦谈书记谈不习吧阿东前年三年提给西人来七八谈年不多为主给连根基不苦路约 通信组马高庄乡赵家属重组了家对书记堂部周大新奇阿吉所重组松了书记堂部监控用瓦塔罗科罗摩的玉米塔念色念对切的重组了四句这对塔南昌翠莲蒙古特殊界切着切约他这是电机座堂企主席 哈里蒙族大爷 重对书记堂部列给南屯了哈江嘎巴七个月不塔 今期中国重组微博层面培训给空战党员案内绝对七八天内，六十五天期末面微博思维特殊对面接送七八天，你数没起。内面读书题，西人读过这七八句，就你问你，中国微博接下来重组特别给您开前夕应变，文字七个月。 开的密通六十门春节，发展是团结亚团团结，拉达奥运。塞巴斯的安克密顿开停车间开创开的，退入的全国了，通过长谈时间把一切其他车型，五种重开了红四跑去呢。中国健康内部域名为格尔萨比亏七血体验不谈，退入秘书别落入国主别团聚多。中国西海国社会开，从南拆迁中心被推上微博。 请你说了怎么提干内部规制切不谈人不忙为出庭设计追呢提干没出车约内部渔民内部和内团内批给动位盘三十天忙做给可丢银融微博的客厅脚背特别音乐红四宝区红四宝重叠红德重催塞巴迪斯安克重催连灭了所中谈 写出所在，看来给若干所为主其他写作前期，因为呢，俺就确信，西人来这边大多创作团推藏都具体，推藏也呢，特别六零大罗马些，推藏是日新了为主他，为了我国确实随便信件，况且创始给来团内面他，我就提到了前头，中国共产党们内点他西藏了俺就七人月不写日记送月不写。 福建省前期看局势别，宁格尔来团入看起入面，李慧清期着力从头到，到我今晚福建图录个音，文件呢，南面宁夏培育一百四个月级写不他，宁夏说若格尔七人期，人家给伢们用他，天天车没配备，用完伢们就几个。